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매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오늘 하루를 새 술을 새 부대에 넣듯이 그릇을 새로 준비하게 하소서. 어제와 똑같은 마음에 새로운 하루를 담지 말게 하시고 오늘은 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하고 오늘은 주님의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오늘은 나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더 충만한 하루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위해 새 그릇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CBS 월십 콘서트 치유 음반 중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수요일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아, 변데렐라님께서 훈디 수영에서 퇴근하는 거기 스위스 루체른이요. 카펠교 단체로 하더라고요. 직접 봤어요. 오! 이 풍경을 그 눈으로 직접 보신 거예요? 와. 저는 이제 그 숏폼으로 보면서 그냥 그 다리 위에서 다이빙을 해서 퐁당퐁당 탁 뛰어드는 거예요. 어떤 그 해방감을 만끽하며. 보통의 이제 우리 퇴근길은 사실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복작복작한 지하철, 뭐 만원 버스, 도로는 막히고, 예. 약간 좀 힘들고 약간 찌든 그런 느낌이 드는 퇴근길인데 여기 그 퇴근길은 진짜 되게 어떤 해방감, 자유함 이런 게 느껴졌던. 예. 아, 직접 보셨다니까 좀 약간 문화 충격이죠. 아니 이렇게 집을 퇴근하면서 간다고? 예. 스위스였구나. 그래요. 문자 4920번님께서 저 어떡해요. 인천으로 연수를 가는데 인천행을 탔어야 했는데 천안행을 잘못 타서 지금 1시간 지각 각입니다. 땀은 뭐 땀 범벅, 아, 옷은 땀 범벅, 초행길이라 1시간 일찍 나오기도 했는데 유유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고. 이게 그 좀 1호선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짜. 에, 어디 뭐 영등포에서 타신 건가요? 신도림? 그 올라가는 플랫폼도 다르고 계단도 다르고 야 이게 헷갈리는데 잘못하셨네.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아 두근두근. 무사히 잘 인천 예, 목적지까지 도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4920번님. 예. 해피제이님 안녕하세요. 26개월 귀염둥이 아들이 방학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집에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 지내는데 잘 지낼 수 있겠죠? 라고 남기셨는데 약간은 낯설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뭐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 아이는. 그럼 안심하잖아요. 예. 또 새로운 풍경, 뭐 새로운 경험 아이에게도 여러 이제 자극들 예. 특별한 순간들이 될 겁니다. 예. 르호봇의 축복님은 훈디 반가워요. 중딩 남매 오늘 3박 4일 수련회 마치고 오는 날인데 아 수련회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좋겠어요 라고 예 남기셨지만 이러면은 일주일 하면 우리 그 인솔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은 또 전도사님은 예, 무슨 죄입니까. 예, 3박 4일 아 더 은혜 길게 오래 받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거죠. 예. 속마음이 좀 읽히는 그런 예, 사연이었네. 트리니티 라이브 월십 이 곡 듣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포스. 보컬 소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들었고요. 어노인팅의 머리들라 문들아, 트리니티 라이브 월십에 즐겁게 찬양하면서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조영은 님도 와주셨고, 예, 샬롬. 그리고 우리 조나단 님께서 폐렴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 폐렴 그로 고생하셨는데 상태가 호전됐. 아, 다행입니다. 예. 다 잘 될 거야 님은 훈디가 얘기하는 거 궁금해서 그 스위스 퇴근 영상 찾아봤어요. 근데 물살이 세고 깊어서 위험하대요라고. 근데 그 수영을 다 잘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퐁당 이렇게 빠지던데. 예. 그래요. 아, 아까 사연 주셨던 인천 가야 하셨는데, 저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탔고요. 길치, 방향치인데다가 제가 잘못해서 군포에서 그걸 안 거 있죠? 다행이에요. 그래도 천안에서 알지 않은 게 화이팅! 이라고 다행입니다. 예, 그나마 군포에서 알아차리게 된 거. 다행입니다. 현숙한 여인님, 훈디 오늘도 왔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습하게 느껴지네요. 올해 휴가 때는 그냥 집콕, 방콕 즐겨야겠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주가 남편 생일인데 뭘 하면 좋아할까요? 라고. 아, 남편분의 생일에 뭘 하면 좋을지. 이제 8월 초순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슬쩍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생일인데, 여보, 뭐, 원하는 선물 있어? 아니면, 원하는 시간?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대화로 물어보면 어떨까? 남편분도 생각해 둔게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같이 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아, 뭐, 아이, 됐어. 나는 뭐, 아무거나. 이러면, 이제, 그럼 이제 고민을 좀 이제 하시면 좋겠고요. 예. 일단은, 대화를 한번 하셔서, 원하는 걸 같이 하면 제일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찬양 피처링 하예랑의 보이지 않는 길 준비했고요. 홀리원 피처링 주리 세상 그 자리에서.

휴가철. 눈치 보지 않는 직장인이라면 닷새의 휴가에 앞, 뒤로 두 번의 주말을 붙여서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 제주도가 아니면 강원도라도, 아니 해외로 떠나면 빈 마음이 채워질까? 통장이 텅장 되는 현실로 돌아오면 그제야 현실이 받아들여질까? 경북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에는 전주 류씨 집성촌인 문화재 마을이 있다. 안동의 임하댐을 건설하면서 마을이 수몰될 때 70여 호가 배산 임수의 명당인 이곳으로 집단 이주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길은 꼬불꼬불하지 않고 번듯번듯하다. 살림집과 고택, 정자가 단아하게 앉았다.

성공의 성 프란시스 수녀회는 이 양반 마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피정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에 네 번 수녀님들이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 소리에 나의 마음을 얹었다. 간소하지만 정갈하고 담백한 아침 식사는 위장에 평안을 주었고 마당에서 뛰노는 세 마리의 고양이들은 도시 생활에 찌든 정서를 부드럽게 안위했다. 한옥 처마 위에 겹쳐진 진분홍 목베기롱 꽃을 바라보는 동안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이 채워졌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한적한 곳을 찾으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이라면야 나만 알고 싶은 최고의 장소를 공개하는 마음도 그분이 주신 마음이겠지.

소리엘의 쉼터, 앞서 오베치였죠.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정혜덕 작가의 칼럼 일상탈출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삶에 지친 사람이 찾기에 적합한 휴양지라면 휴양지, 호젓한 공간을 공개해 주셨는데 저 곡 나가는 동안 좀 찾아봤거든요. 야, 여기 괜찮네. 조용히 마음을 좀 정리하기에 좋은 것 같은데요.

낙동강변 산책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 너무 좋다. 이 화단도 있고, 예. 그러네요. 아, 이렇게 바쁜 일상을 좀 뒤로 한 채, 어디에서든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게 누구에게나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야지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이 채워지는 거고, 우리가 휴가를 떠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그 힘으로 더 또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을 많이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했고요. 9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분홍토끼님, 오늘은 고3 딸의 생일입니다. 부끄러운 많은 친구지만 지난 생일에 훈디가 축하해주는 걸 듣더니 씩 웃으며 좋아하더라고요. 입시에 지치고 고민이 많은 요즘 힘내라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될 거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훈디, 남기셨는데, 아, 생일이지만 또 마음 놓고 누리지 못하는 게 수험생의 생일이잖아요. 이게 좀 안쓰럽죠. 하지만 특별한 날 충분히 사랑받고 축하받을 만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따님 생일 축하하고요. 수능 대박나자 화이팅! 내년에 20살 때 뭐 올해 못 누렸던 거 다 누리면 되고요. 네. 보라제비꽃님께서, 훈디 기차 타고 서울 갑니다. 친정엄마와 이모, 오늘 휴가 나온 아들도 만나는데 오늘 엄마 생신이에요. 축하합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한스밴드 피처링 김동민 생일 전해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분홍토끼님 청하신 곡이에요. 위러브의 날 살피시는 주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보는 것. 바로 고등학생들이 작성하는 진로계획서죠. 앞으로 나아가는 길, 진로라는 말이 입으로는 쉬운데 막상 그 하얀 종이를 앞에 두면 막막한 마음이 먼저 들 겁니다. 어쩌면 그 종이를 채울 수 있는 건 글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또 깨달은 시간이겠죠. 오늘 그 백지의 한 줄을 마주하고 썼다 지웠다 애쓰고 있는 이들에게 함께 기다려주는 여유를 선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언제, 뭘 했을 때, 뭘 봤을 때 신나는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 진로가 되겠죠. 아이들을 응원하고 또 어른인 우리도 응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진로가 있어요. 첫 곡 표대를 향하여 조유진의 목소리로 들었는데요. 달래님께서 듣고 싶었던 곡이라 오늘 좀 신청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첫 곡으로 보내주시네요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통합니다. 예.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 거고요. 김현희님 그리고 스마일님도 출석하셨어요. 이만하면 행복님께서 당캉스 최고입니다. 이 당캉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뭐지 하는 분들은 당향로의 바캉스입니다. 당향로에 들어오면 시원하다. 물놀이 온 거 못지않다. 뭐 이런 의미로 청취자분들이 붙여주신 이름인데 전 참 마음에 들거든요. 오늘 당캉스 2시간 즐겨보시죠. 청소하는 영배씨님이 신청하신 곡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이가 부릅니다.

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박요한 주나목이 함께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찬양 부르는 희희님 반가워요. 진짜 반갑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었던 건가요? 시간 될 때마다 뵀으면 좋겠고요. 나다운 계절님 주를 바라보며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하셨네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3남매 아빠께서 흘러흘러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 네, 이 곡도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걸어놓겠고요. 파크릭스님 오늘 남편이 출장 갔는데 함께 왔어요. 목적지는 전주입니다. 은퇴하고 처음 보내는 여름 너무 덥고 힘들어하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오면서 휴게소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여행 온 것 같습니다. 남편 일 끝날 때까지 시원하게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 전주. 전주라는 목적지도 좋고요. 지금 가시는 그 여정도 너무 좋네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시고요. 기프티드 주를 바라보며 위러브 흘러흘러 흘러.

위로 오브 앨범에서 아난딜라이트 함께한 흘러 흘러 기프티드 앨범에서 줄을 바라보며 두 곡 들었고요. 티테디오스 혜정님 아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아이고 잘했다 싶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늘 하루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보내시고요. 우리 손주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호출해서 왔는데 뽀로로 파크를 같이 다녀오자고 해서 그러자 했습니다. 우리 손주 간식 들고 찬양 들으면서 몸을 흔들흔들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상상해 봅니다. 아 간식 들고 몸을 흔들흔들. 명가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손주와 함께 들을까요? 돌보심 사랑이야기입니다.

바로 쌍문동이죠. 알죠, 쌍문동. 드라마로 또 유명해졌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 동네. 부럽습니다. 좋았더라 신청하신 곡 수리엘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럴수럴수 이럴 수가. 힘들게 지금 아 글을 쓰고 계실 것 같은데 7493번님 잠든 아기를 눕히다가 아기 침대 가드의 옆구리가 눌렸는데요. 계속 뻐근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9번 늑골이 골절 초음파로 확인한 거 있죠. 참 어처구니 없게도 다칩니다. 키가 작은 다리가 짧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럴수럴수 이럴수가. 아니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키가 컸다 그러면은 엉치뼈 정도가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만하길 다행이다. 아이 낳고 좀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은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이 눕히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이고 빨리 잘 나으셔야 되는데 달리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아마 병원에서 그럴 텐데 빨리 뼈가 붙길 바랍니다. 7493번님과 함께 예순아의 치료자 텐드메이커스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커피향기님 오늘도 덥지만 찬양으로 힘내봅니다. 찬양이 좋았더라 당향로가 좋았더라 아멘. 3.1절님도 오셨어요. 이제 저는 주님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방사선도 다 끝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며 살 거예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그럼요. 어제 어머님도 이제 내일이면 방사선 치료 끝납니다라고 기쁨의 문자 보내셨거든요. 3.1절님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잘해내셨고요. 앞으로의 삶은 더 건강하게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새날님도 오셨어요. 반가워요. 주니비님이 신청하신 곡 교회 머리 되신 주 만나워십 앨범에서 들을까요?

장인우 교회 머리 되신 주 아멘. 지니 920님 오셨어요. 반갑고요. 마야님 사무실에서 한쪽만 이어폰 끼고 일하면서 살짝 잘 듣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예, 제가 이런 분 얘기 전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살짝 저도 얘기를 좀 목소리를 낮추게 되더라고요. 이은주님, 이사 온 지 4일째 전입신고 아직 안 해서 하러 갑니다. 조금은 거리가 있어서 자전거 타고 동사무소로 슝 다녀오려고요. 예,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 주의 은혜 곡팀장님께서 부산에 비를 원하며 비 준비하시니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부산 지역에 비 내리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심영진이 부르는 비 준비하시니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봬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편하게 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체감 온도도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부르면서 신나게 은혜 받는 곡인데 우리 당양로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하신 내가 어둠 속에서 유턴 앨범에서 들었고요. 러브레터님의 신청곡 2부 첫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올리브님 오늘부터 3일 동안 휴가입니다. 베란다 의자에 앉아서 여유 있게 달달한 포도 먹고 있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데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제가 눈 감고 잠깐 올리브님 옆에 있는 상상해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아, 달달하고 시원하고. 수연님도 오셨어요. 지금부터 듣습니다. 당양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아멘. 감사한 일입니다. 6067번님, 결혼하고 나서 엄마를 더 많이 생각해주는 우리 아들 카드로 커피 한 잔의 여유 부려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야곱의 축복, 우리 아들과 이쁜 며느리 진선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조수진이 부릅니다. 야곱의 축복.

0: 주 영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비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차이님과 함께 했습니다. 6067번님 아드님 그리고 며느리신 진서님께 함께 띄워드린 야곱의 축복은 조수진이 불렀고요. 안젤리나 졸리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왠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슬픈 마음이 기본값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신청해 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리 슬플 일도 없는데 서운할 일도 없는데 그냥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그럴 수 있거든요. 특별히 기쁘다 막 신나게 웃을 일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아주 작은 일들 속 기쁨, 의욕 이런 것들이 새로운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뭘 할 때 제일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일을 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뜨개질 이런 것도 추천하고요. 몸을 움직이는 거 있죠.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안젤리나 졸리님 한번 내가 뭘 좋아하지? 그리고 어디를

한번 산책도 다니면서 운동해볼까 이런 생각 해보세요. 새 힘이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께서 신청하신 곡 일하시는 나의 왕. 안성진의 목소리로 준비해 놓겠고요. 안젤리나 쫄리님과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을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일하시는 나의 왕 안성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트리니티 님께서 오늘은 남편과 사귄 지 만일 되는 날입니다. 1999년 3월 14일 첫 데이트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남편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이 잘 돼서 건강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루하루를 셀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의미겠죠. 두 분 만나서 사귄 지 만일 되는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남편분 수술 네, 잘 돼서 건강도 회복해서 앞으로의 시간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은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될것 같아서요. 어저께는 오늘이나 브라운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박종수님께서 큰딸 갑상선암 수술 마치고 병실로 들여보내고 가게에 가면서 출첵합니다. 잘 치료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 어저께나 오늘이나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수술은 잘 맞춰졌죠? 예, 이제 회복의 단계, 회복도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새날님이 신청하신 정은이 부른 너에게 들었고요. 트리니티님 남편분과 함께 만일 축하하며 구주 예수 의지함이도 함께 들었습니다. 남편분 수술 잘될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게요. 훌라하수님 오셨어요. 반갑고요. 미리암님,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휴가 잔뜩 기대했는데요. 첫날은 부모님 모시고 코다리 장식 막 먹기로 했어요. 아이들 어릴 땐 애들을 위한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큰아이는 군에 가고 작은아이는 대학생이 돼서 안 놀아줍니다. 부모님께 갑자기 전화드려서 식사 말씀을 드렸더니 고마워 하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찬양 주의 은혜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고마워.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라는 마음이신가 봐요. 왠지 미리암님의 휴가가 의미 있고 뜻깊고 행복하게 보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주의 은혜라 지선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최인혁 성냥의 바람은 허유미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희민 희승마암님께서 친한 언니와 약속이 있어서 운전하면서 찬양 크게 따라 부르며 왔더니 한 시간이 금방이에요. 두 시간 이렇게 또 금방 갔어요. 사랑하우님은 이어폰 끼고 함께 하셨고 하양고래님도 함께 하셨고요. 어제가 주윤 권사님 생신이었는데 예 함께 축하하는 자리 가지셨다고요.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반갑고 또 감사하네요. 병원 환우분들과 도우미 식구들과 기쁨을 나눌 떡, 수박 준비해서 대접해드렸고요. 생신잔치를 모두가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보내서 행복하셨다고 아멘입니다. 7507번님도 함께 하셨고요. 기도 제목은 새로터닝님 완치 판정 받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화사랑 유나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양평 장로교회에서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팀 15명이 8월 4일까지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끝곡은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들려드려요. 지키리님의 신청곡이죠.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희망은 좋은 거예요. 모든 것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영화 쇼생크 탈출 중 앤디의 대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빌혼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빌혼의 나이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잃은 그의 가족은 시카고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했습니다. 그렇지만 빌혼은 가족일 외에도 좋은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모임에 초청받아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의 한 주점에서 노래하고 있을 때 그의 노래를 듣던 한 사람이 그의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에 감동해 주님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무디 선생 부흥 집회에 초청했습니다. 빌호는 마차 바퀴를 제조하는 기업을 형에게 맡기고 부흥사들과 함께하는 복음 전도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1400여 편이 넘는 복음 성가를 작사 작곡한 빌혼의 찬송가 중 우리 찬송가 집에 실린 것으로는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60장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말씀을 성경적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친구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2023년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요, 자그마치 6관왕을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란 혹시 아시나요? 우리에겐 아주 친숙한 중국 배우죠. 뭐 제 알기로는 배우 양자경이 주연인데요. 이 영화는 멀티버스 SF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만든 그 가족 영화입니다. 이민자의 정체성, 후회, 허무함 등을 이야기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때일수록 우리는 더 친절해야 해. 보통 무엇이 옳고 그런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보통 더 방어하고 더 차갑게 굳어집니다. 하지만 친절은요, 상대가 친절할 만해서 베푸는 보상이 아닙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모르는 마음 앞에서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것, 상처난 사람을 더 밀어붙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친절이라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자고요.

네, 김범수 예, 영어까지 곁들인 주의 친절한 판의 안개새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또 우리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네, 제가 어제 감리교 삼남연회 연합 수련회 다녀오느라고 예, 운전을 뭐 8시간을 했죠. 예, 목이 좀 잠겼죠. 그래도 다시 그냥 기운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출첵! 여러분 많이 많이 달려오셔서 출첵해 주시면 목소리가 살아날 겁니다. 하다샤님 부모님 잘 뵙고 오시기 바랍니다. 러브레터님도 오셨어요. 모든 청취자님들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참 좋네요. 오늘도 사평로가 있어 행복한 1인이라고 이쁜아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샬롬 근런 지원인 자리 포기하고 있었는데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와서 면접 보러 가는 길. 오뉴님 와 좋다. 면접에 예 두 가지 그 왕도 제가 말씀드리죠. 당당하고 겸손하게 이 크리스찬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예수님 닮으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 당당하고 겸손이거든요.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베토벤님이 오늘 제일 부럽네요. 원성남님하고 야, 갈비탕에 또 단골 식당에 참. 예, 배고파. 자 이지은 그 사랑 얼마나 나무에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갈 동안 목자니로 돼 있네요. 네 여러분 어서 달려와 주십시오. 벼락 수정관.

님이 저보고 친절 전문가라고 과히 틀리지 않은 이런 교만은 어디서 오냐고요? 네, 그냥 하는 얘기죠. 뭐 친절하려고 노력하니까. 들어와 들어와 어서 들어오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올바로 바르게 완전하게 쉬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 식구들 피곤한 분들 아픈 분들 안전하고 치료되고 온전케 되기를 손 얹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은주님 억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셔서 귀여우세요. 네. 감사가 넘치는 삼님도 아버지 제발 치유하소서라고 도우소서 지켜주소서 동행하소서 용서하소서 축 올리셨어요 기도문을. 하나님 그렇게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발바닥에 땀나기님이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역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있으니 웃음소리가 집에서 울리긴 하네요 하시면서 비수기 준비 중이라 멋진 이끄심이 있으시길. 아멘.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머리 벗겨지기 직전에. 우리 사평로 식구들 무리하지 말라고 예소랑지기님. 네, 그러게요. 야 콩국수 콩물 사다가 맛있죠 태현 씨. 나도 저도 이 밑에 건너편에 행복 백화점 밑에 킴스에서 콩물을 샀는데 집에 국수가 있으니까 제가

꺼내놓질 않은 거예요. 그 장바구니 꺼내놨어요. 있는 줄 알고 넣었어야 되는데 안, 냉장고에 안 넣었다고 어제 집회 갈 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내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하룻밤 지났거든요. 물어봐야겠어요. 리비님 달려오셨어요. 이곳은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셔서 출결 확인이 바로 된답니다. 그래도 가끔씩이나 한 분이 오시고 데리고 오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보이십니다 하셨는데 어느 리비님 교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뭐 정말 사람의 숫자 많고 적고 그 차이가 크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 것도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참 열심히 기쁘게 하는 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가. 알바 하시면서 그러면서 힘들다 힘드실 텐데 힘들다보다는 즐겁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시기도 하고 알바 안 하시면서 믿음으로 또 잘 이겨나가시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무엇이 옳다 좋다 이런 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말이 많 때로는 있는데 그런 건 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들면서 일했고 일하면서 사역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무엇이 옳다 떠나서 진짜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사하게 하냐 안 하냐가 그분이 정말 큰 분인가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숫자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사람이 많든 적든 주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하고 낮아진 리더 참 멋있어 보이죠. 네. 한국교회 그런 리더들이 더 많이 많이 생기길.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건 낮아지는 거거든요.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섬기는 위치로 가야 되는데 성경 안에서 그런 리더들이 많이 생길 때 그 교회 전체가 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자, 이 더울 때 생일 축하곡이지만 여러분 삶에 진짜 축복이 가득하길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러빔의 찬양 준비했고요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주유진의 구름 세 곡 준비했는데 이 곡 나가는 동안 카톡 알리기 예, 함께 해주세요. 제 사진 밑에 네, 노란색 보이죠. 그거 누르면 카톡방 가게 돼 있고요 개인이나 여러 명이 있는 방에 보내주신 다음에 그것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밑에다가 추가 글을 하나 써서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잘 설명해 주시고 그거 두 개가 딱 나오는 화면에 나오도록 해서 캡처하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 방으로 오셔서 받는 사람 이름에 샵 7997을 써주세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샵 7997을 써주시고 사진을 쇽 보내주시면 예, 메가 커피를 저희가 쏘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만드신 구름 보며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그렇죠? 주유진 선교사님이세요. 주유진의 구름 듣고 왔습니다. 어제 제가 삼남연회, 감리교 삼남연회 연합 부흥회인가요? 수련회인가 다녀왔는데 거기 계셨던 분이 오셨어요. 정금이인님이요.

힘을 다해서 그 진짜 한 50억 되는 가치 아니 500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행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곡 팀장님은 센터 사회복지사님께 오늘 카톡 알리게 하셨다고 하셨네요. 저도 오랜 제 사역에 기도해주고 함께 했던 예, 결혼하지 않고 사시는 예, 센터의 장이셨다 이제 지금 쉬고 계신데 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카톡 알리기 부탁드립니다.

육의 만나와 영을 살찌우는 영혼의 만나. 예, 두 가지를 맛보는 주님과 만난 시간. 자, 오늘의 메뉴는요, 요즘 같은 여름에 그냥 보양식으로 좋고, 특히 이 무릎, 이 무릎이 안 좋은 분들에게 그냥 꼭 필요한 도가니탕입니다. 도가니탕. 뜨끈한, 예, 좀 뜨거워야 돼요. 네, 뜨거운 국물에다가 그냥 흔들흔들, 이게 흐물흐물 잘 익은 도가니 그 한 숟가락 떠서 입안에 넣으면 그냥 아우 힘나죠. 힘나. 어, 이거 나왔네. 나왔어. 어우, 와. 아, 후춧가루 좀. 아, 후춧가루 난 많이 넣어 먹어야 돼. 우선 육수가 어떤가. 아, 뜨거워. 우와, 좋다. 어우, 젓가락으로, 이거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잘 안 돼, 이거. 흐물흐물해. 여러분, 이 도가니 돼요. 신선한 게 확실히 있나 봐. 어우, 맛있어. 어우. 최고급 한우 도가니탕보다도 훨씬 더 영양가 있는 우리 주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이니라. 나무는 줄기가 상처가 난다 해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때론 벼락이나 각종 자연재해로 나무 기둥이 손상된 경우도 많지만 뿌리를 보존하는 구루터기만 무사하다면 다시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베인 줄기 끝에 새순이 나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즉 뿌리를 보존하는 것은 구루터기가 그 나무에 생명인 것이죠. 믿음에도 구루터기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죄로 인해 이리저리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내 마음속에 첫 믿음, 믿음의 구루터기만은 꼭 지켜내야만 합니다.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지켜내야 할 거룩의 씨가 바로 믿음의 구루터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거룩한 구루터기로서 내게 주신 존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굳게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들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네, 주님과 만난 시간에 이어들으신 곡은 김명식 목소리였죠.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곡목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네 그리고 이어서 홍승관의 은혜 강가로 듣고 왔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어서 인사 좀 해주세요. 밥 다 드셨잖아요. 아직도? 아니 공깃밥 추가를 하신 거예요? 면사리 추가 뭐 이런 거 직장생활 하면서는 쉽지 않은데 아무튼 맛있게 드셨죠? 아카토 갈리기 예, 좀 와서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했습니다. 당연히 했죠. 주님과 만난 시간도 그 아이들이 같이 듣나 봐요. 방학인가요? 네, 우리 아이들이 뭐 드시는 거냐 물어봤다고. 감사해 너지님. 비밀 네. 적어도 먹은 거죠. 네. 그거 먹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도가니탕.

치료받고 집 가는 길 푸른 동사님 잘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 기운이 없으시다고 이유기보님 아유 기운 내셔야 되는데 장지영님 잘 들으셨죠? 신청곡 네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묵상하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마라나타 선 삼선리님은 사평로 구운 계란 만들어 점심 겸 먹으며 출첵해요. 찬양으로 오전 타임 은혜 충만입니다. 오후에는 카페 파트타임 근무로 사평로 함께 후 2시 출발 출근이요. 범사에 죽게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열일하시고 애쓰시는 그 삶 축복합니다. 1058번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좋은 방송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날마다 청취하고 있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카톡 알리기 예. 아시죠? 제 사진 밑에 있는 네, 노란색 누르시면 되고요. 누군가에게 보내주신 다음에 한 번 더 설명 써주신 거 보내주신 것과 설명하신 걸 같이 예, 캡처해서 문자메시지 샵 7997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가커피 쏩니다. 쏴요 진짜. 예. 자 인사 안 하신 분들도 해주시고 네, 식사 이제 그만 드세요. 그만. 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네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

0: 인생이 완전히 깨끗이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끝이라는 걸 확인하고 살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온 모든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며 정말 세상의 끝이 곧 올 거라는 걸 더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끝이 온다고 느끼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될지를 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말은 하고 삶으로 돌아가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끝이 천국과 지옥인 것을 온 교회가, 성도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걸어가야 될 유일한 희망은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말만 하지 않고 실제 정말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리더들이 온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다시 세상이 교회를 보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먼저 와서 물어보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네, 심플리 4. 네, 지금은 엘리아 때처럼 2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세요. 여러분이 샵 7997 모바일 문자를 이용하셔도 되고 만나로 인보 게시판을 통해서 저랑 인사 한번 해주세요. 눈 맞추는 거죠. 우리가 눈 이렇게 아니 예쁘게 맞춰주시고 또 오늘 카톡 알리기 네 저는 했는데 여러분 너무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약간 삐져가지고 예, 좀 더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시면 우리가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되니까 카톡 알리기 제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누르시고요. 카톡방에 가셔서 개인이나 또 여러분이 공동의 방이 있는 곳도 좋죠. 여러 사람이 보니까 그것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조이프가 어떤 방송인지 알려주시면 그걸 캡처해서 양쪽 귀를 누르면 사진방으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자 메시지 받는 곳에 이름 쓰는 곳에 샵 7997 제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사평로 써도 안 되고 샵 7997을 쓰면 네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가 커피 시원한 여름에 커피 드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4061번님이 덥지만 그래도 출발 용인 서울역 직행 좌석버스 출발입니다.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네. 제키리님 들어와 들어와 카톡 알리기 해주세요.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동쪽의 꽃님이요. 울주 1년 반살이로 내려가 왔어요. 1년 반살이요? 2주 정도 지났는데 비를 못 만났어요. 울주 도서관에서 성경 쓰기 하면서 신청곡이 갑자기 비 준비하시니 찬양해 듣고 싶어 마음속으로 기도도 드려봐요. 한테.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인과 성경 필사전 잘 보고 왔어요. 병인님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뭉클하고 놀라고 감사하고 좋은 시간

이었어요. 가을에 아들과 한 번 더 가려고요. 그러게요, 여러분. 꼭, 꼭꼭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데, 예.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족들과 교인들과 같은 구역 모임들과 함께 예, 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루 인보 네, 들어와 어서 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름이 단비네 비네요 그죠? 김단비

믿음이 이겨요. 맞아요. 이겨요. 그 기억나세요? 제가 했던 말 중에 그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두려워하면 이긴다. 네, 그럴 거 확신합니다. 진짜. 네. 아, 비준비하신 일 봤더니 앞 시간에 나갔어요. 앞 시간에 나간 곡들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예, 그 다음에 시간에는 좀 내보내지 않기로 해. 계속 하루 종일 듣는 분들이 많아서요. 아, 너무 죄송하고 그 대신 비에 관한 노래를 다른 찬양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찬스리님 너무 지금부터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좋은 결과 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좀 아프지 마세요. 예. 미우새님이 제가 목소리 잠겼다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손주들 보느라고 아니 바쁘실 거예요. 요즘 매일 오시다가 요새 자주 못 오시니까 궁금하고 또 예, 그립기도 합니다. 응원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한 달 반 동안에 특별 여름 성경 공부가 있어 많이 분주했습니다. 아, 또 성경 공부 때문에도 분주하셨군요. 그래도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프리지아님, 제가 불질렀다고요? 덥다고 장작됐냐고. 고맙습니다. 아니, 박종순 권사님, 큰따님도 갑상암 수술해서 이제야 아, 왔네요. 잘 회복되길. 그래도 갑상선암은 좀 예, 큰 위험이 없다고는 저도 들었는데 그래도 잘 치료되길. 더 이상 아프지 말길 바랍니다. 최 여사님 격하게 반갑습니다. 친구가 온다고 해서 배달 음식 먹기로 했는데 친구나 나나 솜씨 없기로는 솜씨 없기로는 최고라고. 이렇게 더운 날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딱이네요. 아, 뭐, 아, 진짜. 뭐,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없고, 뭐, 아무거나 막 먹고 때우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 그 말씀이, 아, 이런 말이 있었네요. 더운 날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거 하나 또 저도 배워갑니다. 그래도 또, 친한 친구가 오시는 것 같아서 조금 지내다 보면, 행복한 시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2144번님인데 목사님 거제도의 노가리 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저도 진짜 노가리 좋아하거든요. 매미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거제도에 거기서 막 멘트를 날리면서 이제 막 하면서 노가리를 팔고 아 상상이 가서 막 떠드는 사람을 거기까지 막 이랬거든요. 날씨가 35도라서 많이 더워요. 아 정말 덥겠다. 그죠?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같이 모여서 아침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참 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아뢰는 거잖아요. 아뢰을 때 더 응답 빨리 받는 방법 아시죠? 나 힘들다고 하지 말고 옆에 분 먼저 응답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참 빨리 응답이 됩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나보다 이 손잡은 이 두 분 가게 먼저 사람들 많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 방법이거든요. 근데 응답도 진짜 빠릅니다. 네. 신윤원의 찬양은 오늘 중에 꼭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 노래는 제가 추천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은혜비 그리고 웨이홈이 부릅니다. 달리기.

날리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카톡 알리기 계속 저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한 명씩만 해봅시다. 공깃밥에 살이 추가하고. 그래서 늦었다고 다참별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배를 두들기고 계시나요? 이 곡 어때?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 있으니. 조동진, 아이 뭐 한때 저희 청소년 시절에는 뭐 그리고 통키타 가수에선 대부 같은 분이죠. 하늘 이제 이 세상에 없으시지만 이분의 이 노래를 보면 그냥 믿음의 눈을 뜨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가사입니다. 네,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울고 있으면서 별을 발견하고 그죠? 소망을 발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외롭다고 느끼며 여전히 바람결 느끼는 거는 또 다른 가능성과 감사를 다시 느끼고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고난이 유익인 것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울고 있나요? 외로운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평로가 있고 이 최인혁이 있고 여러분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라고, 믿음의 눈 뜨시라고. 오늘 이 곡 어때? 조동진입니다. 그리고 같이 부르실 거죠? 왜 울고 있나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천광운웅의 목소리까지 예,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따라하셨죠? 울고 있나요? 아 목이 잠겼네. 죄송합니다. 네. 동쪽에 꽃님이요. 필사하면서 은혜비 감사요. 귀는 레인보우 눈과 손은 필사. 내년에는 혹시 또 하시면 필사전에 제출하실 거죠? 네. 마음은 주님과 함께. 아, 참 좋다. 아, 두 달 동안 다녀간 손주들 그리워가지고 헤어짐이 적응이 안 되네요 하시면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진짜 손녀들 너무 예뻐. 저도 그럴 거예요. 주혜자비가 내려와 또 신청하셔서 어떻게 안 틀어드리겠어요.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날 날이 있겠죠. 네, 또 만날 날 더 기쁘게 만나고. 올 때마다 키가 크고 아이들이 목소리도 변하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것도 또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여러분 카톡 알리기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많이 오셔서 예, 카톡 알리기 좀 합시다 진짜. 아까 그 신윤원이라는 분의 예, 곡 신청하신 곡 예, 이게 내 진정 사모함과 나 가난한 땅 귀한 성 두 곡이 이어져 있네요. 예. 한미영님이 여름방 휴가라 여유롭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자 여유롭게 한번 달리는 찬양 예, 두 곡 준비했는데, 여유롭게 한번 스텝을 주님 앞에서 함께 주님과 스텝을 밟아보시죠.

Yeah. 뒤에 차 비가 내려와 언제나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 부어 언제나 그분의 강한 팔로 나를 이끄시네

같습니다. 심희 부장님 바쁘셨군요 오늘. 네. 바쁘면 좋죠. 참 좋죠. 그래도 일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애뻐 모임님께서 절친 동생이 8에서 10시간의 큰 수술 중이라고 하시네요.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셔서 수술 잘 되고 큰 시험 잘 이겨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란다고. 애뻐 모임님의 절친분 위에, 그 동생분 위에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음 모아 5초 기도.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 예수님 꼭 만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써님님, 써님삼님이요. 매일 창밖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부터 퇴근 전까지 은혜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세상에 직장에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나 봐요. 참 좋다. 예. 더운데 진짜 건강하십시오. 고구마 순 벗기다 졸았다고 이현수님. 찬양이 너무 좋아 싹 달아났다고.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죄자비가 나가는 동안 또 새벽샘님 눈물 한 스푼 흘리신 거 아니신가요? 아이고 손주들 보면 그런 마음들. 아니 그냥 같은 한국 땅에 살면 되지만 외국에 나가면 더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들이 더 할 것 같아서. 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여러분 게시판을 보면서요. 어려운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인기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민기님 있고 이인기 집사님 계세요. 이렇게 아픈 분들 또 이런 소식들 보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꼭 기도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지 않는 태양님도 카톡 보내기 했다고 하셨고, 오늘 그래서 세 분, 예, 4752-2613-1058번님께는 저희가, 네, 메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카톡 할 얘기 할 때는 우리 30명 한번 합시다. 30명 대의 한번 합시다. 옛날처럼 300명 들어오기 대의인데, 카톡 할 얘기 30명 달성. 예, 다음 주 한번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쪽의 꽃님도,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은 끝곡을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은혜 아니면 준비했습니다. 휴가지에 있는 분들도 참 많죠. 네. 즐거운 추억 무리하지 마시고, 네, 다녀와서 더 힘들지 마시고요. 행복한 추억 쉼 많이 만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

0: 6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유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주저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녔다. 절실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불안감이 앞날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조금씩 좀먹고 있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삶이라는 걸 되새겼다. 우리 나이를 생각해보면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터였다. 어차피 나이가 더 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때가 되면 편안히 쉴 시간이 차고 넘칠 터였다. 70대 노부부 린 마틴, 팀 마틴의 세계여행 에세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폭염경보가 울리네요. 이런 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마음에 걸립니다. 정희성 시인이 1978년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저문 강에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하루 일을 마치고 강변에 나와 삽을 씻는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삽 하나뿐인 사람들. 뜨거운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 그 시절도 지금도 폭염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인은 말합니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오늘 폭염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첫 곡 나눕니다. 찬송가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베스퍼스합 창단의 찬양으로 듣고요. 신상우 곡 축복하노라 이화원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조성은 곡 주 너를 지키리 윤학원 코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베스퍼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신상우 곡 축복하노라를 이혜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수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주님, 마라나타님, 김숙희님, 펠리스님, 멋쟁이님, 이병희님, 하하호호님, 심근님, 황동현님, 아루아님, 블루딱따구리님, 감셋3cm님, 유에피봄님, 시기님, 러브블러썸님, 제키리님, 고윤희님, 작은천사님, 폴라리스님, 유리정은님, 러브레터님 오셨고요. 아스농부님이 진나나님, 주찬지기님들 더워도 너무 덥네요 하셨어요. 아, 오늘 진짜 폭염경보 울릴 정도로

많이 더운 날입니다. 하정님이 에어컨 엄청 틀고요. 외근 중에 출석해요. 밖은 사우나라고. 이만하면 행복님이 에어컨은 차고 힘들어서 창문을 여니 습기의 습격이 대단하네요. 인도네시아 같아요 하셨고. 코스모스님은 에어컨을 가장 높게 틀어도 크게 시원하지가 않네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태연님은 오늘 그늘도 없는 엄청 더운 날이었어요.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니 마음이 편합니다. 민민하하님은 바람이 불긴 하는데도 덥네요. 수요일 오후 밖에는 매미가 울어대고 있어요. 더운 날씨에 건강들 챙기시고 힘들 내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애슐리님도 에어컨 감기 보통이 아니네요. 하루 종일 조이포유 귀에 대고 약 먹고 누워있습니다.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쿠 에어컨 틀고 주무셔서 또 감기에 여름 감기 너무 힘든데 고생 많으시네요. 얼른 나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어여쁜 자유님이 수요 예배 후에 휴가 나온 둘째 음식해서 점심 차려주고요. 권사님과 따온 깻잎으로 조림하고 막 들어왔다고 남겨주셨네요. 장기영님은 오늘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녀오는 길입니다. 어머니 건강하신가요? 괜찮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너무 더운데 어떻게 이 더위를 또 피하고 계신지 여러분만의 이 더위 탈출법 알려주시면 제가 나눠드리고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위 탈출법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함께 하시죠. 어제 아프리카 찬양 신청해 주신 분 계셨죠? 아프리카 찬송가 두 곡 준비했어요. 탄자니아 등 동부 아프리카의 전통 스와힐리어 찬송가를 미국 합창 지휘자이자 작곡자 루스 모리스 그레이가 합창곡으로 편곡한 부아나 아와바리키, 주님이 축복하시리. 미국의 음악 출판사인 알프레도 뮤직 코랄의 음원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리,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리,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을 축복하시리,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이 축복하시리. 아프리카의 축복송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루족 찬송가 씨야 한바.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행진하네. 미국의 엔젤시티 코랄, 에이미 파운데이션 코랄의 연주로 이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아리엘 라미레즈의 곡 미사 크리올라 중에서 글로리아, 영광송을 테너 호세 카레라스, 라레도 살베 합창단, 빌바오 코랄 소사이어티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부아나 아와바리키, 주님이 축복하시리. 알프레드 뮤직 코랄의 음원으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씨야 한바,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행진하네. 미국의 엔젤시티 코랄, 에이미 파운데이션 코랄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미사 크리올라 중에 글로리아, 영광송을 테너 호세 카레라스, 라레도 살베 합창단, 빌바오 코랄 소사이어티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만의 여름철 더위 탈출법 사연 받고 있습니다. 더울 때 즐겨 찾는 장소 또는 즐겨 먹는 것 또는 이러고 있으면 시원해요. 뭐든 좋습니다. 문자 샵 7997 또는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 만나 앱으로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노래하는 시편 128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28편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시편 128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주품의 리바이츠 워십이었고요. 토마스 윌슨 곡 시편 128편 주 경외하며 그 도를 설 무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주님과 같이 러빔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한의 여름철 더위 탈출법에 대해 여쭤봤어요. 태연님이 전 양산 쓰고 나무가 우거진 거리로 다녀요. 바람도 불고요. 햇빛을 가려줘서 좋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러브블러썸님이 뜨바라고 하셔서 저는 순간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뜨거운 바람. 이렇게도 줄이는군요. 아, 뜨바 선풍기에 숨 헉헉 버티기로 허나 피곤요. 선풍기 정도는 뭐 방법도 아니죠. 마라나타님이 저의 피서법 조이포유 찬양 듣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한 찬양들 많이 들려드려야겠네요. 주하랑님이 냉동시켜놓은 얼음팩을 수건에 돌돌 말아서 운전할 땐 무릎 위에, 잠잘 때도 성경 필사할 때도 안고 있어요. 좋은 방법인데요. 어여쁜 자유님은 이 여름은 오이 미역 냉국과 콩국수를 먹으면 더위 더 탈출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콩국수 이때 아니면 못 먹죠. 펠리스님은 저는 휴가라 잠깐이라도 눈 붙이니 낮잠 자니 견딜만 하네요. 휴가가 아니면 좀 어려운 또 방법이에요. 낮잠은. 이윤주님이 저는 목에 거는 휴대용 냉풍기를 샀어요. 선풍기 말씀하시죠? 외출할 때 그 선풍기를 목에 걸고 자전거 탈 때 틀고 외출할 때 틀어놓고 하면 시원해서 편해요. 요즘에는 바람 부는 거 말고도 그 바람 부는데 한 가운데에 버튼을 누르면 얼더라고요. 그 잠깐 사이에 얼어서 그걸 또 이제 어디 이렇게 대고 있으면 시원하게끔 그런 신박한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9022번님이 저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건강 튼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도 음식인 얼갈이 김치를 주문해서 오늘 택배로 받았어요. 먹어보니 너무 맛있고 달달하진 않지만 입에 꿀보다도 더 좋은 식감이 있었어요. 얼갈이 김치 저도 꼭 먹어봐야겠네요. 하종님이 더위 탈출? 온 집안의 물건을 끄집어내 청소하고 제자리로 집어넣고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찬물로 샤워하면 잠시 잠깐이라도 시원합니다. 청소할 때 근데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비공개님은 300ml나 500ml의 물통을 얼려서 수건에 둘러싸고 팔이나 목에 대고 있으면 완전 시원합니다. 2262번님, 저는 세계 테마기획 여행과 극한 직업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 밤에는 괴기 영화 보기가 제 피서법입니다. 아, 그러게요. 여름에 또 그런 오싹한 영화 보고 나면 뭔가 싸늘해지죠. 유리정은님이 수박, 옥수수, 복숭아 먹으며 밀린 드라마 보는 게 저의 여름 낙이네요. 제가 일하는 곳은 좀 추운 곳이라서 퇴근할 때 잘못하면 더위 먹기도 하네요. 제철 음식 많이 있네요. 아, 선물 받으실 분 제가 뽑아봤습니다. 세 분께 드릴게요. 이은주님 그리고 또 비공개로 네, 300ml나 500ml 물통 얼려서 수건에 둘러싸는 방법을 알려주신 비공개님 또 2262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 이 곡 들으면 시원합니다 하시면서 주님의 숲 남겨주셨어요. 펠리스님의 신청곡 사랑이야기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고해사님이 일본 구마모토의 7.1 지진으로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 규슈 전역에 20만 명이 피신하고 8만 가구가 단수라니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이 더위에 단수라니 영적 불모지인 일본 땅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곡 남겨주셨어요.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영화 더 미션 OST의 가브리엘스 오보에 안드레 리오와 요한 스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끝곡 들려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한 정희성 시인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시인은 썩은 물에 달이 뜬다고 노래합니다. 가장 어둡고 탁한 자리에 달빛이 내려앉는 겁니다. 시인은 그것을 보고 달이 뜨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감탄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그냥 조용히 담담히 바라보는 말이죠. 오늘 폭염 속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 밖에서 땀 흘리며 일하신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 모든 힘든 분들이 계신 자리에도 달은 뜨겠죠. 썩은 물에도 달이 뜨듯 가장 힘든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앉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죠.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만세 반석 위에 잘 지은 집, 또 반면에 잘못 지어서 고생한 집,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와 갈대상자 이야기 잘 아시죠? 자,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1: 그래요?
2: 창호!
0: 네.
2: 나무로 만들었다라, 아니면 물에 잘 뜬다? 물에 뛰는데 성공했다?
3: 맞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그냥 이동이네요.
2: 노아가 잡지 않았나?
0: 네.
4: 모두 살았다는 거. 노아의 가족도 또 모세도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모두 살았다는 거.
5: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둘 다 일컫는 말이 테바예요.
0: 테바?
5: 테바. 사이즈부터 다른데 어떻게 둘이 같을지.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세요.
6: 목사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선 무동력선이라는 거.
0: 맞았네요.
7: 두 어이가 같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아요.
2: 갑자기 여기서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7: 다만 이제 공통점으로 구원이라는 개념, 다 살았다는 개념 생각하고 있고요. 지나치게 어휘에 취하다 보면 오히려 알레고리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 신비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오히려 해봤습니다.
8: 저는 테바케바. 이 두 분의 말씀, 테바에 대한 이야기인데, 테바에 대해서 열심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하나님의 테바는 그때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지 설교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환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6: 이 우선 노아 시대의 홍수 또 방주를 얘기하려면 그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멸망의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 핵심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사실 예수님도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를 들 때 노아의 이 방주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노아의 홍수 시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말씀과 비추어서 얘기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고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의 핵심적인 현상이 지금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는 뭐 알다시피 우리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거든요.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탄 모든 짐승과 노아의 식구들은 자신들이 뜻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했던 것이 핵심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근원은 내 마음대로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 테바라는 의미 속에 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0: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이 방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테바가 출애굽기 2장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소위 흘려보낼 때 그 역시 그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먼저 나눴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테바의 핵심적인 부분은 수동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제가 아까 무동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신앙이 가능할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겠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부른 셉추아긴타인데, 그 셉추아긴타에서 히브리서 9장 4절의 언약궤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헬라어 성경은 텐 키보톤 테스 디아 데게스, 데케스. 무슨 얘기냐면 언약의 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명기 31장 26절 여호와의 언약 궤를 70인역으로 번역했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한 히브리서 9장 말씀은 헬라어 성경이고 신명기 31장의 여호와의 언약 궤를 70인역 즉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테스 키보투 테스 디아데케스 큐리우. 정확하게 얘기하면 똑같이 언약궤를 같은 단어 키보토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궤라는 단어.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테바의 헬라어 번역이 키보토스요. 재밌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석하면 방주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었고 삶의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태바적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노아의 홍수로 인한 멸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의 결론이었다면 방주나 갈대상자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에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즉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태바적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노아 홍수, 곧 멸망의 원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신학이 정립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도구마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멸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방주를 타는 삶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그 생명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시작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테바,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방주를 타는 방법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 아버지,
0: 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올바르게 말씀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0: 아멘.
3: 테바, 성경 구약 원어 성경에서 단 두 번 사용되었다고 그러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방주라고 번역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갈

20대 상자, 즉 상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경에서나 또 라틴어 성경, 좀 셉투아진트에서도 키보토스 아마 같이 번역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서로 다른 것은 아무래도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제가 한 120년 전쯤 된 중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살펴보니까 거기도 그 방주로 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상자 상자를 써서 상, 그리고 현대문 중국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따진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아니겠는가.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해서 인류의 중시조를 삼으셨고, 또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하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아가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마른 미리암의 계획된 일도 아닙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의해서 방주가 만들어졌고 노아는 거기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말씀이 없었지만은 미리암으로서 요게벳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어쩌면 미지의 세계로 돌려보는데 사용한 것이 이 갈대 상자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갈대 상자, 이 상자와 방주를 생각할 때 어머니의 태를 생각했습니다. 모태에 들어있는 생명은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사도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예레미야는 아예 태중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방주의 과정이나 갈대상자의 과정과 비슷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품은 넓고 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태에 있을 때만 그러겠는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가운데도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생각해 봅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말 표현 그대로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우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와도 되고 하나도 됐을 것입니다. 자기 타작마당에 왔습니다. 그때 그 룻기서 2장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침 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연과 마침이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고 마침일까요? 결코 우연이고 마침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시각, 인간의 생각에서 볼 때 우연과 마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경영하신 하나의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는 오늘 또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 곁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대상자의 역청을 바르는 것, 그것도 역시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의지를 폄하시켜버립니다. 쓸데없는 것, 죄지은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의지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악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노이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손을 움직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지는 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손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0: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전히 의지 호수에서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작동하기를, 선악과를 따먹는 작동하는 게 아니고 선하게 작동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요셉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은 요셉이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면 모태에 있을 때처럼 흘러간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뉴 바빌로니아죠. 신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된 것도 다니엘이 개혁한 거 아니에요. 어찌면 모태 속에 흘러간 것처럼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간 이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까지는 태어나는 것처럼 무동력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그 흐름 가운데 이어져서 온 것이지만은 거기서부터는 말씀을 쫓아서 의지를 동원하고 굳게 하고 순종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는 그것이 바로 태바의 삶이고 구원을 이루는,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날 동안 온전히 그 태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나일강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이를 흘려보내야 할 요게벳,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 말이 없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담은 것이 상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히브리어 원문의 테바지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예, 오늘 계약이야. 오늘 계약이니까 빨리 의관을 갖춰 입고 학교로 가. 자, 의관이 탁 머리에 귀에 걸립니다. 그것처럼 그 히브리어는 굉장히 평범한 히브리어인데 테바라는 단어는 의관처럼 굉장히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탁 들립니다. 그리고 눈에 띄죠. 이 단어는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로도 번역됩니다. 그 생김새가 이렇게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단어는 그러므로 단순히 상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단순한 상자라는 단어가 아니죠. 노아의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요게벳은 노아가 역청을 바르듯이 자기의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와 요게벳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게벳이 지금 더 이상 너무 사랑하지만 아이를 지킬 수 없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에 이 상황과 시간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상황과 그 시간이라는 나일강 앞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으로 흘려보내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구원하셨듯이 이제 자기 아이를 그렇게 지켜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이 태바는 믿음의 상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상자. 이 믿음의 상자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서 그 미래를, 그 결과를 하나님 앞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를 발견해서 아이를 구원합니다. 그 후에 바로의 딸이 아이에게 후에 모세의 이름을 주지요. 10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모세라는 이름을 준 것은 그 육신의 어머니 요게벳이 준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그 여인이 준 거죠. 내가 이름을 줬고 그 이유는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내가 건져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여인이었지만 사실 이 아이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며 하나님의 손 앞에서 구해진 그 아이가 이집트의 억압받고 어려워하는 사람.

0: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손에 세워져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위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흘러가게 한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이 아니고 그 결과 그 미래를 하나님께 흘려보냈던 그 엄마의 믿음에서 시작됐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아이, 내 진로, 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 앞에 어쩌면 내려놔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그 미래와 그 결과를 하나님 손 앞에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바, 믿음의 상자에 안에 넣어서요. 이것을 제가 한번 어떤 교회에서 부흥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울었지요. 저는 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그리고 교회 게시판에 은혜의 나눔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20대 초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0대의 엄마 없던 삶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마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제 마음을 쳤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직도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쓰냐면 제 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믿음의 상자에 넣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상황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물결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태바 내 믿음의 상자에 그 결과와 그 모든 미래를 맡겨서 하나님께 보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이 그것을 잡으시고 사용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바 믿음의 상자에 그 미래와 결과를 맡겨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2: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또 흘려보내야 할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게 바로 태바다. 라는 말씀이셨는데 근데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 아닌가 싶어요. 지고 있던 걸 놓는 거, 흘려보내는 거.
3: 저도 못해.
4: 많이 네.
3: 다 못해. 우리 네. 다 못해.
5: 다 못해.
3: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창문이랑 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동물들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거기다가 그걸 어떻게 태웠는지도 좀 궁금하고 모세 엄마도 참 대단해. 욕청 하나 바르고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애를 그게 가라앉을지 또 어디로 갈지 그거 어떻게 알고 그거를 그냥 아이 그렇게 태우고 보낼 수 있었을까. 믿는 구석이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때부터 제 생각이 맞을까요 목사님?
6: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그랬어요.
3: 동력도
6: 그러니까 그게 믿는 구석이 없는 거라고. 지금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더니 BC 2-3천년 BC 2-3천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가 2333년에서 BC 10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군 왕검이 소위 말하면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동력선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물 위에
3: 그렇죠.
6: 그 뭐 띄울 수만 있으면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뭘 계획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마지막 마지막 몸부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뭐 이렇게 무슨 대책으로

0: 방주에다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뭐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
1: 아니 얘들 노 젓는 거라 또 어떻게 키라도 있을 수 있는데.
0: 아니 그 방주가 얼마나 큰데 무슨 노를 줘요. 모세가
1: 8명에서
0: 애기가 무슨 노를 줘.
1: 8명에서 뭐라도.
0: 그러니까 이 엄청난 홍수 앞에 애굽의 강력한 통치 앞에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믿음이 없기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약할 때 강하다는 표현을 써요. 약하다는 말이 힘이 없을 때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테바 이 얘기의 핵심은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사실 그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2: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랬었는데요. 노아 방주의 창이 제 기억에는 옆으로 난 창이 아니라 하늘로 난 창으로 알고 있어요.
1: 네, 네,
2: 하늘만
1: 맞아요.
2: 바라보는 네. 그런 창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모세의 경우는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경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는 그냥 막다른 길에서의 최선 택한 것이 갈대상자를 마련하고 거기다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거기다 얹어 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글쎄요 미리암이나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그런 감동을 주셨을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게 그 아이가 흘러가서 뭐 바로의 공주에게 안긴다 그건 상상을 못했겠죠. 그렇지만 어느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 좀 초점을 맞춰서 민감하다고 하면은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3: 일단 태워야 되는구나.
2: 우리 답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애매한 상황은 아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 감동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4: 저는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따고 느낄 때가 믿음이 작동할 때예요. 사실 테바는 방주든 바구니든 무동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력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믿음을 거기에 장착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노아의 이야기에서 보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막 비난을 받는 것과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혼자 고투하는 그 장면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설교했던 저는 이제 그 요기벳의 이야기만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믿음을 갖는 이 아무것도 없는 동력이 없는 것에 믿음이라는 동력을 달 때 보면 역사적 신앙이라는 행동을 취해요. 그건 뭐냐면 뒤돌아보면서 노아를 지켜줬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처럼 작은 테바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테바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그 청년은 또 자기의 작은 테바, 믿음의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믿음의 동력으로 담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혼자 하는 그 행동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테바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네. 근데 우리는 이 두 경우의 결과를 미리 아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고백을 우리가 안심하고 보는 거지 사실 살다 보면은 좀 기도하면서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뭔가 맞아. 결과가 안 좋으면 아니었나? 세상 방법을 좀 섞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된단 말이죠.
6: 그럴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집니다.
7: 하나님이 테바에 일치감치 뭐든 다 태워봐 하는 마음으로 우와. 드리는 질문
6: 타임!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0: 책에 노아라면 이 주어진 상황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 좀 분별하기 어려워서 무조건 제 생각, 제 의지를 좀 많이 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석 목사님, 우리 삶의 인간의 불완전한 의지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좀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불완전한 의지이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문제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는 뭐 분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일이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었죠. 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의지로 활용하도록 만드셨고 선택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 좀 제가 시편을 살짝 좀 비시되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의지 호소하시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가 네가 바로 시냇가의 심기 나무가 되는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해서 우리의 그 환경,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어느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어지러운 것이죠.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든다면 어떤 경기장에 갔다 그러면 그 운동하는 곳에 막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의 환경 가운데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뭐 큐티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고 또 주님께서도 바울사도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를 의지를 다스려서 참 아무쪼록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선한 뜻을 헤어가도록 그러니까 저는 다시 부탁드리는데 의지를 너무나 멸시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마다 어느 교회가 기도하면은 우리 의지를 뭐 없애주시고 좀 의지를 하나님께 쓰시려고 딱 부르시는데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 의지에 호소하고 있는데 의지는 전혀 필요 없는 것 마냥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통을 소통을 통해서 좀 다짐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 너무 가만히만 있어도 안 되겠네요. 믿음을 갖고 그렇죠. 있어야지.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다른 길 어쩔 수 없는 때 믿음의 엔진을 작동시키자 말씀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움직일 때는 최선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목표할 때 제일 좋아했던 말이 최선이에요. 최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 최선을 다하고 맡기자 주님께. 고노 목사님, 다른 건 다 믿음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낸다 해도 이것만큼은 그냥 흘려보내기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 문제. 이 자녀 문제만큼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공감들 하실 텐데 모세 엄마도 뭔가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이쪽 방향으로 흘려보내고 뭔가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3: 그러니까요. 흥미롭네요. 갈대 사이에 뒀다고 그랬거든요.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근데 사실이에요. 왜냐면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자녀만큼 내려놓기 어려운 게 없어요.
4: 맞아요.
3: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거죠. 제가 저희 보스턴에 유학 갔을 때 저희 아들이 폐 문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나중에 완전히 응급실까지 가면서 헬기 타고 보스턴 시내로 갔거든요. 그때 아내가 사모잖아요.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그냥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저도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아들이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인큐베이터에 꾸물거리면서 그랬죠. 아이를 이제 그 위에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막 병이 여섯 개씩 이렇게 줄이 나와가지고 손등도 안 돼가지고 배꼽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처럼 애가 변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아들 이름이 예준이거든요. 예수님이 준비했다. 예수님이 준비했는데 이 지경인가. 그런데 내 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고노야 예준이가 네 아들이기 전에

0: 어쨌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서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결과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이제 요게벳 이 설교와 함께 많이 하는데, 이걸 하다가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가 아팠어요. 신학을 했는데. 그래서 온 교회가, 온 학교가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저도 우리 학교의 모든 사람들도 태반에 넣어서 맡겼어요. 미래를.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결과만 예측하잖아요. 이 전도사님 내 제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정말 아끼는 제자인데 신학 그만두겠구나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죽고 보험사에서 이 아이를 치료를 하다가 죽었으니까, 하늘나라 갔으니까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 보상금을 받아서 그 전도사님이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여를 했어요. 기부를 했어요. 아,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작년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흥의 부탁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찬양을 담당자였어요. 그날 제가 말씀을 전한 날 찬양 담당자였고, 제가 정한 본문은 이 본문이었어요. 요게벳 테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만 요게벳이 결과나 미래나 결과를 알아서, 잘 될 것을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았지만 여러분이 박수였지만 더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더 그 내 제자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태바에 태웠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여전히 신학을 하고 있고 오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위대함을 봅니다. 결국 그 태바에서 아이는 살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그 아이를 키웠던 그 전도사님이 아직도 찬양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 문제들 좋은 결과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태바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그때 우리의 살아나는 것이 결과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좋은 결과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절대 믿음이 살아나는 경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근데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은데, 누군지 말씀 안 하셨다고 내가 성도들이 다 알았겠어요.
0: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는데, 와, 제가 여러분 결과를 모르고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데 눈물이 빵 나는 거예요. 그치. 성도들이 울고 그 전사님이 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그 문자가 온 거예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돌아가시면서 믿음의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때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다 이렇게 다 사람들이 믿음이 살아나더라고요.
2: 저는 170 정도 되니까 저도 저의 믿음의 태바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얼굴.
2: 네. 네.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태바죠? 관 아니죠? 네? 태바.
2: 관이 아니야. 태바라고 했잖아. 제가 170짜리 관을 짠다는 게 아니라 170짜리 태바를 한다 그래서 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 받아서 이렇게 해본 다음 겁니다.
3: 예. 네,
2: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태바가 어떻게 보면 좀 이 수동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도 강조하고 이런 시대인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이끄심대로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가만히만 있는 가만히 신앙이 제일 나쁜 거다 라는 말씀과는 좀 이게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정아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4: 그러니까 가마니 신앙은 안 좋아요.
0: 어이구.
4: 네.

0: 그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 뭐 이렇게 나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는 안 되지만 가만히는 중요해요. 가만히와 가만히는 달라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가만히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 그럼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신앙이에요.
1: 가만히가
0: 아니고. 가만히가 아니고 이 말은 근데 우리는 문제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맞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먼저 행동하잖아요. 먼저 행동하고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기다리는 거 진짜 어렵죠. 반면에 가만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포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므로 가만히가 중요해요.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가만히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을 알면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가만히 서서 이 모세가 얘기한 그 가만히 서서는 정말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동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아시잖아요. 그 홍해를 홍해 앞에 섰을 때 이거 지팡이로 딱 때렸을 때. 근데 사실은 원래 모세가 그 앞에 서서 이거 안 때려요. 그 성경을 보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여기서 기도하고 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지팡이를 내려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하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오랜 시간 동안의 옛 습관 올드 셀프가 있어가지고 이미 가만히 신앙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가만히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창호 형제가 얘기한 가만히는 문제지만 가만히 예, 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가만히를 실패해서 그 가만이라는 말 속에 맞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항상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실패의 끝자락이 반복되어지면 가만히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했다고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 뜻을 알고 난 후에는 홍해를 향해서 발을 내딛었다고요. 가만히는 기다리는 것이고 행동을 위한 사전 준비 동작이다.
2: 분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능동적일 때와 수동적일 때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정말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언제 행동해야 될지를 알 수 있고 자동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3: 네. 네. 목사님들께서는 진짜 놓기 힘들었던 것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놓기 힘들었는데 태바에 뛰어서 보내셨던 흘려보내셨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걸 흘려보냈을 때와 못 보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또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저희 궁금합니다.
0: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태바는 피를 토한 순간인 것 같아요. 피를 한수했어야 토하고 그냥 그전까지 굉장히 액티브하고 94kg 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 집회도 뭐 그때는 한 달에 한 6, 70회를 인도한 것 같아요. 여름 겨울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피를 탁 토하는 순간 그때도 뭐 집회 일정이 쫙 잡혀 있었는데 취소하면 난리 나잖아요. 어느 누구도 난리를 안 펴요. 피를 토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놓고 싶고 놓고 싶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내 몸에 힘을 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바를 얘기할 때 그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주장,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죽었을 때 그때 다시 회복

0: 그게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좀 더 얘기하면, 근데 그때도 다 안 죽었어요. 죽는 건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한번 죽었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죽고 또 죽는 거. 태바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태바를 경험하고 내가 죽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뭐가 선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1: 생각하면 가장 굵직한 게 제게 두 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될 생각은 안 했고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겸해서 어린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 다른 교육자들도 일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대로 직장생활 계획이었었죠. 근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 교회에 전념하게 되죠.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정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놓으면서도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내려놓았어요. 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다가 다시금 어린이 교회로 복귀할 때 고생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것도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곁에서 돕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천사라고 표현해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면 그 자리가 고생된 자리예요. 고생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그 예배, 그 조그마한 적은 그 예배당에 일주일에 10번씩 나와서 예배드리는 부인이 딸만 셋을 가진 옆으로 업고 차고 전복이 그러고선 10번 다 새벽 일주일 동안 다 나오지.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걸 볼 때 내가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그건 전 천사라고 표현해요. 또 저녁 예배 때마다 낯선 분이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린 분이 있었어요. 저런 분이 계시는데 난 내 자리에 다시 들어가야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런 고생스러운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거. 좋아. 됐어. 그러고 나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 길이 기뻤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많이 고달프고 힘든 일 많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결정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거들고 도우시고 그 길로 가게 하셨구나.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2: 저는 태바의 삶이라는 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마지막에 미결, 미래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그 노아도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거든요. 근데 어디로 흘러가든지 어떤 결과든지는 맡긴 거예요. 요게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역청도 치라고. 그런 것인데 저에게 첫 번째 아들이 그랬고 지금은 뭐냐면 미래인 것 같아요. 제 미래. 진짜 글자 그대로 미래를 맡기는데 그 목회 힘들었지만은 6년 동안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막 밤새도록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고 3, 4시간 자도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제 목회를 내려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랬으면 좀 아파서 오래 있어야 되는데 또 1년 반 다음에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성도들 만나기가 겁나요. 만날까봐. 이렇게 빨리 나왔다면 왜 그만두셨냐고. 그래서 너무 좋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건강도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 뭐 영향력도 교수하고 또 방송도 하고 집회도 하고 책도 많이 써서 되게 좋았어요. 그랬는데 마음속에 불이 안 꺼져. 영혼에 대한 불이 안 꺼져. 그 힘들어하고 날 것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그 쌓고 싶은 마음. 밤마다 말씀에 밥을 지어서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열심히 뭐 목회를 하든 교생을 하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거야.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야. 이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미래도 결과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교수할 거냐, 목회할 거냐. 모른다. 이게 제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에요. 모른다. 그렇지만 뭐 하고 있느냐. 매주 다른 데 교회 가서 말씀 열심히 전하고 올폼 와가지고 열심히 이거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루를 마칠

0: 때는 하나님 내 오늘 최선을 다했지만 미래와 결과는 모른다. 지금 젊은이 분들 있잖아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번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살아가지만은 항상은 잠들 때는 하나님 나 오늘 미친 듯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미래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네. 나는 정말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미친 듯이 달려갈 거예요. 그게 태발을 하루하루 만드는 삶입니다.
1: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고백이 아닐까 싶고요. 하나님을 동력 삼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바에 무엇을 실을까 고민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간 것 같은데요.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2: 가장 안전한 태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3: 하나 되는 시간
4: 올포 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

0: 힘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무엇보다 갈라지고 깨진 시멘트 길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여기저기 기워진 길은 깨지고 갈라진 삶을 다시 덧대고 덮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닮았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내 마음의 금도 누군가 메워주는 느낌을 받곤 한다. 깨지고 덧대고 다시 깨지고 또 덧댄 우리 동네 길과 담이 나는 좋다. 유동훈의 사진 에세이집 어떤 동네 중 시멘트 길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 날씨 때문에 뭔가를 할 의욕이 확실히 좀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나고, 그쵸? 지치고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달콤한 여름 휴가를 떠날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이게 만약 여의치가 않다? 그렇다면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잠시나마 로그아웃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의욕도 성과도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너무 몰아붙여서 무리해서 예 그렇기보다는 잠깐의 휴지기를 두는 거? 일상 곳곳에 여백과 빈틈을 두는 것도 이게 오히려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쪼록 이 시간 샬롬 CCM을 통해서도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위로 또 쉼을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조수아의 나무 아래에서 들으면서 2026년 7월 29일 7월의 마지막 수요일 샬롬 CCM 1부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진희님 첫 곡부터 아 너무 좋다. 저는 지금 복잡한 전철역에서 이어폰 꽂고 방송을 듣는데 마치 이 곡을 듣고 있으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 예, 라고 첫 곡부터 좋아해 주신 우리 김진님 반갑습니다. 예. 조금 그래도 한산해지지 않았나요? 여느 때보다 오늘 이제 7말 8초 휴가 떠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학생들은 또 방학 중이고 오케이 민민하하님께서도 수요일에 출첵 남깁니다. 주주맘님 안녕하세요. 훈디 밖에는 매미 울음소리가 아주 뜨겁습니다. 한창이에요 라고 남기셨고 아침부터 얘네들도 또 예, 구슬프게 또 노래하고 있네. 예, 서라운드로. 하다샤님은 훈디 작가님 흐린 경주는 조금 덜 덥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물 자주 그 드시고 더위도 이겨내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지금 뭐 경주뿐만 아니라 남쪽 지역이 경상도 지역도 그렇고 마른 장마 그쵸 비가 오질 않는 비가 안 오는데 막 번개는 치고 저수지가 뭐 말라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들었는데 남쪽에는 비가 좀 시원하게 한번 와줘야 됩니다 지금. 네, 너무 가물어요. 작년에는 제 기억에 그 강릉 쪽이었죠. 뭐 가뭄으로 꽤 오래 고생을 해서 뭐 저수지가 많이 말라가고 있다. 예, 그랬는데 올해 남쪽 지역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단비가 좀 내리길

싹 한번 뿌려지길 바랍니다. 닉네임 생각한스푼님께서 안녕하세요. 방학 맞은 딸 태희와 함께 출첵합니다. 매일 태희랑 잘 듣고 있답니다. 이라고 하트 3개 남기셨는데 아 태희야 안녕. 예. 고마워 태희야 들어줘서. 이름부터 예쁘네 태희는. 예. 금자나님은 샬롬 달콤한 여름휴가 저희 통영으로 왔습니다. 지금 바다를 바라보며 듣고 있는 감사한 아침이라고. 통영 동양의 나폴리 그죠? 예. 너무 좋죠 통영. 저는 한 번이었나 갔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여름휴가를 또 남쪽으로 예, 내려가셨네요. 예. 남도의 정취를 예, 잘 누리시고 또 그쪽은 또 음식 다 맛있잖아요. 예. 음식은 뭐 어느 식당을 가든 다 기본 이상 평타 이상 다 합니다. 예, 너무 맛있고.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갈 때와 잠시 멈출 때를 아는 거. 그 시간이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또 잘 보내는 거. 이게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계속 달릴 수만은 없잖아요. 잠깐 쉼표도 좀 갖고 좀 머리도 비우고 디톡스도 좀 하고 그래야 다시 또 채울 수 있으니까.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수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예, 신청곡도 좀 이 곡 들으면 아 몸과 마음이 좀 시원해져요 하는 그런 곡들이 있다면 같이 좀 공유하고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코람데오님 맞아요 훈디 부산 장마가 그냥 끝난 것 같아 비가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땅도 많이 지금 이 지열이 막 올라와서 비가 와서 한 번씩 착 식혀줘야 되는데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시원한 곡 보이시스 주님은 시원한 바람.

노아 천국은 마치. 이 곡은 우리 닉네임 찰방찰방님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방학 맞은 두 아들들과 지금 아침 먹으며 여유롭게 시간 누리고 있는데 둘째가 너무 좋아하는 곡 천국은 마치 신청합니다. 주원, 시원, 방학 우리 알차고 보람차게 잘 보내보자. 사랑해 라고 아주 순조로운 스타트 예, 또 맞이하고 계신 찰방찰방님. 주원, 시원 예, 오늘 잘 보내자. 그래 신청곡도 전해드렸고 His Plan, Need You Lord 그리고 보이시스의 주님은 시원한 바람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우리 닉네임 한나님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이라고 남기셨고 스마일50님은 훈디 샬롬 오늘 아 설레는 말이네 휴가 첫날입니다. 이번 휴가는 그냥 아무 계획이 아직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땡기는 대로 쉬려고 해요. 대신 훈디가 보내주는 선곡해주는 찬양 들으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 파주 광탄은 음악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창문 열고 바람 쐬고 있어요. 찬양이 딱이네 딱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휴가 첫날이라는 소리도 설레고 아무 계획도 아직 안 세웠다. 이 말은 더 설레네. 아, 그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광탄 쪽이시면은 파주에 근사한 뭐 대형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 엄청 많거든요. 예, 뭐 아실 테니까 예, 검색만 하면은 뭐 너무 많이 좋은 카페가 나오니까 책 한 권 들고 아 나 지금 상상했네. 책 한 권 들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는 그 카페로 가는 겁니다. 뷰 좋은 카페 예, 시원한 커피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책 한 권 탁. 책은 뭐 안 읽어도 돼. 그냥 거들 뿐. 예, 가져가서 한 몇 페이지 읽으면 뭐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 나온 음악 들으면서 또 뷰 보면서 멍도 좀 때리고 예, 휴가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 휴가 첫날 너무 부럽다. 예. 수현님 새아이 방학이 3일째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예. 오늘과 내일은 남편이 있기에 집 밖을 나가보려 해요. 주일에 교회 다녀온 뒤로 집에만 있었더니 제가 더 몸이 찌뿌둥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아이와 함께하는 예, 3일째 집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뭐 보드게임도 좋고 그죠? 밖이 너무 더우니까 도서관 가는 것도 너무 좋고 아이들과 함께 예. 저는 그 다이소에서 5,000원 하는 그 1인용 물놀이 하는 그 몸을 담글 수 있는 미니풀장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 구매해서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의 이제 애용품이 됐는데 그 수영장을 못 갈 때 집에 그 화장실 욕조에다가 물을 좀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미니풀장을 이제 그 바람을 넣어서 둥둥 뜨게 해요. 거기서 노는 겁니다. 아이가. 아, 잘 놀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 놀 때도 있는 것 같고. 새 아이와 함께 화장실에다가 미니풀장을 한번 개장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워터파크 예, 집안에서. 행복한 히코코님 오늘부터 어린이집 방학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연차로 쉬는데요. 저는 거제도 풀빌라로 휴가 가요. 예, 25살, 23살 두 아들이 함께 가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요. 예. 20여 년 만에 수영해보려고 저 래시가드도 사고 고기도 준비하고 정말 소풍 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잘 놀고 올게요 라고. 아 진짜 뭐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예, 지금 기분도 내시고 래시가드도 사고 아, 거제 거제도 풀빌라 아 너무 좋다. 거의 남쪽의 끝이죠 거제. 사실 저도 여름 휴가 이제 막 계획 짤 때 여러 후보지들을 이렇게 생각해 놓잖아요. 올해는 이제 뭐 강원도 쪽으로 갔지만 늘 후보지에는 남쪽에 거제가 있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파주에서 거제까지는 상당히 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아시죠?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힘들어해. 그 짜증 아시죠? 아, 언제 가? 언제 도착해? 아, 나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여행 시작부터 아 이제 꼬이는 거죠. 짜증이 많이 올라오고 그걸 알기 때문에 예.
늘 이렇게 후보군에 오르지만 가지 못하는 곳이 저에게는 거제인데 예, 가시는군요. 든든한 두 아들과 함께 잘 다녀오시고 예, 수영도 즐겁게 하시고 고기도 맛있게 구워 드세요. 아 우리 오뚜기님도 월요일부터 거제도로 휴가 떠납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될 수 있길이라고 또 거제 가시는 분도 또 많이 계시네요. 예, 부럽습니다. 한홍재 이 곡 듣죠. 가볍게 여행하기 그리고 아침에 풍선 여행.

사랑 이야기 주 따르고 그리고 하덕규의 사랑 일기 아침에 풍선 여행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라이브 버전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섬마을 이권사님께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 이제 한 35년 정도 된 지기에게 샬롬 CCM이라는 게 있어 같이 듣자라고 카톡으로 전달했는데 들으려나 모르겠네. 예. 황신영 사랑한다. 너는 서울, 나는 포항에 있지만 지금까지 서로 응원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천국 갈 때까정 우리 안부 물으며 잘 지내자 라고 예, 남기셨네요. 아, 또 35년 지기 친구분 우리 황신영님을 이렇게 또 샤라웃 언급해 주셨는데 아,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 신영님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두 분의 우정 더 깊어지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여기를 이 공간을 아지트 삼아서 서로 뭐 안부도 남기고 예,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럼 좋겠네요. 예. 선한바람님 저의 원픽도 휴가 때 거제인데 그런데 갈 엄두가 나질 않아요. 요요 그쵸. 여기는 진짜 큰맘 먹고 큰맘 먹고 가야 될 것 같고 방법이 뭐 없진 않습니다. 예, 거제까지 한 번에 달리는 건 좀 무리일 수 있으니까 아이들 있는 경우는 뭐 충청도 쪽에서 1박을 하는 거죠. 아, 저도 그 남쪽으로 갈 때 그 변산 갈 때 이렇게 갔었어요. 변산은 뭐 물론 뭐 거제보다는 훨씬 가깝지만 저희 그 처가가 있는 그 예, 충청도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내려가고 이런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제비꽃님 훈디 샬롬 일상의 로그아웃 오프닝 오늘

완전 공감되고 좋았어요. 그래도 첼시는 로그아웃 할수 없다는, 예, 무더운 이 여름 날씨 폭염 속에 시원한 한 줄기 산들바람이 되어주는 샷. 아, 너무 좋다. 아, 요 표현이 너무 좋네. 예. 한 줄기 산들바람 같은 샷이 오늘도 덕분에 행복한 맨발 산행입니다라고. 아, 화상주의, 예, 맨발 화상주의입니다. 예. 초록이님은 오늘 퇴근하고 수영장으로 직행하기 위해 수영 가방도 챙겨왔습니다라고 남기셨는데, 와, 요즘에 그 한강 수영장이 핫하다면서요. 한강 수영장이 되게 잘 되어 있고 밤에 막그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디제잉들이 막 DJ들이 와서 막 그런 것도 한대요. 예. 한밤에 수영 파뭐 이런 거막 파티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렇답니다. 예. 너무 더우니까 뭐 열대야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퇴근 수영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퇴근 수영. 가깝다면. 어느 날 스위스였나 어디 뭐 독일이었나? 퇴근할 때 너무 더우니까 그 수영해서 간다면서요. 그거 봤는데. 예. 무슨 그 다리 같은 데에서 다이빙을 해서 집까지 그 물길 따라서 간대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9411번으로 문자 사연 주셨는데, 집에서 30분쯤 뛰어와 이곳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잠깐 벤치에 앉아서 샬시를 집중해서 듣는 곳이랍니다. 여기 수원 방화수류정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나, 이런 데가 있어요. 15일 후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어떤 애틋한 마음이 드는, 예, 요즘인데,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새로운 터전에서도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예. 여기가 방화수류정? 야, 이 저는 처음 봤는데, 무슨 무릉도원 같다. 예. 무슨 버드나무인가요? 저기 시원한 나무 그늘도 있고, 저기 멀리 보이는 정자. 예. 연못도 있고, 하늘엔 또 파란 하늘에 구름도 껴 있고, 야,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무슨 신선놀음하는 곳 같네. 예. 이곳에서 또 이제 떠나야 되는 아쉬움을 또 사진으로 담으셨네요. 9411번님. 잘또 이사 준비하셔요. 예. 마커스 월십의 이곡 듣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커스 월십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전해드렸고요. 우리 서현맘님, 훈디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어젠 저희 셋째 친오빠가 간암으로 셋째 올케 언니 통해서 간 이식을 받는 수술을 했습니다. 엄마도 요양원에 계신 지 지금 1년이 다 돼가고요.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회복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통해 위로받고 싶은 날이네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쉽지 않은 지금 무거운 올 여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우리 친오빠 잘 회복되고 예,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어머님도 예, 1년 요양원 가셨는데 자주 찾아뵙고 또 연락 나누고 예, 그렇게 몸과 마음 다 회복하는 그런 이제 8월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러빔 하나님의 열심 전할게요.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우리는 실제하는 듯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믿어버린다. 우리는 진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의 저쪽 변두리, 가장 멀리 떨어진 별 뒤쪽에 아담의 시대 이전이나 마지막 인간 다음에 있으리라 추측한다. 물론 영혼 속에는 진실하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다. 할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매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오늘 하루를 새 술을 새 부대에 넣듯이 그릇을 새로 준비하게 하소서. 어제와 똑같은 마음에 새로운 하루를 담지 말게 하시고 오늘은 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하고 오늘은 주님의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오늘은 나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더 충만한 하루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위해 새 그릇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CBS 월십 콘서트 치유 음반 중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수요일에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아, 변데렐라님께서 훈디 수영해서 퇴근하는 거기 스위스 루체른이요. 카펠교 단체로 하더라고요. 직접 봤어요? 오? 이 풍경을 그 눈으로 직접 보신 거예요? 와. 저는 이제 그 숏폼으로 보면서 그냥 그 다리 위에서 다이빙을 해서 퐁당퐁당 탁 뛰어드는 거예요. 어떤 그 해방감을 만끽하며. 보통의 이제 우리 퇴근길은 사실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복작복작한 지하철, 뭐 만원 버스, 도로는 막히고, 예. 약간 좀 힘들고 약간 찌든 그런 느낌이 드는 퇴근길인데 여기 그 퇴근길은 진짜 되게 어떤 해방감, 자유함 이런 게 느껴졌던 예. 아 직접 보셨다.

가니까 좀 약간 문화 충격이죠. 아니 이렇게 집을 퇴근하면서 간다고? 예. 스위스였구나. 문자 4920번님께서 저 어떡해요. 인천으로 연수를 가는데 인천행을 탔어야 했는데 천안행을 잘못 타서 지금 1시간 지각 각입니다. 옷은 땀 범벅 초행길이라 1시간 일찍 나오기도 했는데 유유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고. 이게 1호선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짜. 에, 어디 뭐 영등포에서 타신 건가요? 신도림? 그 올라가는 플랫폼도 다르고 계단도 다르고 야 이게 헷갈리는데 잘못하셨네.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아 두근두근. 무사히 잘 인천 목적지까지 도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4920번님. 예. 해피제이님 안녕하세요. 26개월 귀염둥이 아들이 방학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집에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 지내는데 잘 지낼 수 있겠죠? 라고 남기셨는데 약간은 낯설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뭐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 아이는. 그럼 안심하잖아요. 예. 또 새로운 풍경 뭐 새로운 경험 아이에게도 여러 이제 자극들 특별한 순간들이 될 겁니다. 예. 르호봇의 축복님은 훈디 반가워요. 중딩 남매 오늘 3박 4일 수련회 마치고 오는 날인데 아 수련회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좋겠어요 라고 예 남기셨지만 이러면은 일주일 하면 우리 그 인소라는 교회 학교 선생님은 또 전도사님은 예, 무슨 죄입니까? 예, 3박 4일 아, 더 은혜 길게 오래 받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거죠. 예. 속마음이 좀 읽히는 그런 예, 사연이었네. 트리니티 라이벌십 이 곡 듣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포스. 보컬 소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들었고요. 어노인팅의 머리들라 문들아, 트리니티 라이브 월십에 즐겁게 찬양하면서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조영은 님도 와주셨고, 예, 샬롬. 그리고 우리 조나단 님께서 폐렴이 많이 좋아졌어. 아, 폐렴 그로 고생하셨는데 상태가 호전됐. 아, 다행입니다. 예. 다 잘될 거야 님은 훈디가 얘기하는 거 궁금해서 그 스위스 퇴근 영상 찾아봤어요. 근데 물살이 세고 깊어서 위험하대요 라고. 아, 근데 그 수영을 다 잘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퐁당 이렇게 빠지던데. 예. 아, 아까 사연 주셨던 인천 가야 하셨는데, 저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탔고요. 길치, 방향치인데다가 제가 잘못해서 군포에서 그걸 안 거 있죠? 다행이에요. 그래도 천안에서 알지 않은 게 화이팅! 이라고 다행입니다. 예, 그나마 군포에서 알아차리게 된 거. 다행입니다. 현숙한 여인님, 훈디! 오늘도 왔습니다. 저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습하게 느껴지네요. 올해 휴가 때는 그냥 집콕, 방콕 즐겨야겠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주가 남편 생일인데 뭘 하면 좋아할까요? 라고. 아, 남편분의 생일에 뭘 하면 좋을지. 이제 8월 초순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슬쩍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생일인데 여보 뭐 원하는 선물 있어? 아니면 원하는 시간?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대화로 물어보면 어떨까? 남편분도 생각해 둔 게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같이 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됐어. 나는 뭐 아무거나 이러면 이제 그럼 이제 고민을 좀 이제 하시면 좋겠고요. 예. 일단은 대화를 한번 하셔서 원하는 걸 예. 같이 하면 제일 이렇게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찬양 피처링 하예랑의 보이지 않는 길 준비했고요. 홀리원 피처링 주리 세상 그 자리에서.

휴가철. 눈치 보지 않는 직장인이라면 닷새의 휴가에 앞, 뒤로 두 번의 주말을 붙여서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 제주도가 아니면 강원도라도, 아니 해외로 떠나면 빈 마음이 채워질까? 통장이 텅장되는 현실로 돌아오면 그제야 현실이 받아들여질까? 경북 구미시 해평면 일설리에는 전주 류씨 집성촌인 문화재 마을이 있다. 안동의 임하댐을 건설하면서 마을이 수몰될 때 70여 호가 배산 임수의 명당인 이곳으로 집단 이주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길은 꼬불꼬불하지 않고 번듯번듯하다. 살림집과 고택, 정자가 단아하게 앉았다. 성공의 성 프란시스 수녀회는 이 양반 마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피정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에 네 번 수녀님들이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소리에 나의 마음을 얹었다. 간소하지만 정갈하고 담백한 아침 식사는 위장에 평안을 주었고, 마당에서 뛰노는 세 마리의 고양이들은 도시 생활에 찌든 정서를 부드럽게 안위했다. 한옥 처마 위에 겹쳐진 진분홍 목백이롱 꽃을 바라보는 동안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이 채워졌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한적한 곳을 찾으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이라면야. 나만 알고 싶은 최고의 장소를 공개하는 마음도 그분이 주신 마음이겠지.

소리엘의 쉼터, 앞서 오베치였죠.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정혜덕 작가의 칼럼 일상탈출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삶에 지친 사람이 찾기에 적합한 휴양지라면 휴양지, 호젓한 공간을 공개해 주셨는데 저 곡 나가는 동안 좀 찾아봤거든요. 야, 여기 괜찮네. 조용히 마음을 좀 정리하기에 좋은 것 같은데요. 근처 낙동강변 산책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너무 좋다. 이 화단도 있고, 예. 그러네. 이렇게 바쁜 일상을 좀 뒤로 한 채, 어디에서든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게 누구에게나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야지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이 채워지는 거고, 우리가 휴가를 떠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그 힘으로 더 또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을 많이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분홍토끼님, 오늘은 고3 딸의 생일입니다. 부끄러운 많은 친구지만 지난 생일에 훈디가 축하해주는 걸 듣더니 씩 웃으며 좋아하더라고요. 입시에 지치고 고민이 많은 요즘 힘내라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될 거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훈디, 남기셨는데, 아, 생일이지만 또 마음 놓고 누리지 못하는 게 수험생의 생일이잖아요. 이게 좀 안쓰럽죠. 하지만 특별한 날 충분히 사랑받고 축하받을 만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따님 생일 축하하고요. 수능 대박나자 화이팅! 내년에 20살 때 뭐 올해 못 누렸던 거 다 누리면 되고요. 네. 보라제비꽃님께서, 훈디 기차 타고 서울 갑니다. 친정엄마와 이모, 오늘 휴가 나온 아들도 만나는데 오늘 엄마 생신이에요. 축하합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한스밴드 피처링 김동민 생일 전해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분홍토끼님 청하신 곡이에요. 위러브의 날 살피시는 주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움켜쥔다고 해서 다 자기 것이 되지는 않는다. 소유의 쾌감보다 나눔의 기쁨이 소중한 법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성경의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나눌수록 많아지고 베풀수록 풍성해진다는 것이 성경 진리의 핵심이다. 건강의 비결은 나누는 삶이요, 베푸는 삶임을 알아야 한다. 황성주 박사의 건강 10계명 중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에 수록된 글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4: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3: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5: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핵심입니다. 제가 인생의 모든 해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인생에서 성공만큼 실패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아내를 사랑하듯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공을 해내길 바랍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제리 맥과이어의 멘토 디키 박스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천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주님, 사랑하는 이들이 거듭나기를 바라시며 참고 기다리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한참을 알아듣지 못하고 눈을 피하며 머뭇거리던 나약하고 무익한 종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처럼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아버지여 이 죄인을 276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이상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땅 위에 모든 것보다 작은 것, 바람이 불면 흩어질 그 먼지 같은 씨앗에 주님은 세상을 감싸는 사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531장 김지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백나목의 찬양으로 듣고요. 성남시 여성합창단이 부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김혜영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조병욱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양고래님 샬롬, 은귀비님께서는 어머나 이명희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하고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은혜샘님께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3381 의왕에 사시나 봐요. 어제 새벽에 현대차 건물에서 화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근처였나 봅니다. 사람들 다치지 않아야 할 텐데 저 고약한 냄새 속을 뚫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방관님들 모두 무사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아파트까지 날아오는 숨막히는 냄새 때문에 잠잘 수가 없어서 딸과 왕송호수로 피난 나와 차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죠. 근데 정말 한밤중이라 근처에서 있었던 이 화재 때문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좋은 예감님께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 속에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고요. 보라미님께서는 아버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심할 거라는데 온 세상이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화재로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셔서 지구를 살려주옵소서. 유럽에는 폭염에 이어서 이제는 또 산불까지 뭐 유럽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 기도드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소망이님께서는 교대 근무하며 듣고 있습니다. 위로가 많이 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샬롬규님께서는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비껴나가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그런 사랑 청해 주셨어요. 뉴클리언스의 그런 사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예숙님께서 정하신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휴대전화 뒷번호 9943번 출장 때문에 라디오 들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요즘 많이 힘든데 곧 주님이 주시겠죠?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 내가 주인 삼은 주님께서 9943번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인 삶은 유미선과 클래식 콰이어의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계영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명희님께서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2262번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고요. 이어서 이효섭의 음성으로 우리 주 십자가 533장 찬송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9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창세기 35장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있어 참 슬프고 아픈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슬퍼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라헬을 장사 지내고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을 때는 믿었던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서 자신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하여 오랜 시간 떨어졌다 다시 만난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마므레에 장사 지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아픔의 인생사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라헬은 죽었지만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열두 아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삭이 마므레에 장사되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소망을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무학교의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의 문은희의 찬양 이번에 보내드리고요. 크루스의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생명의 주여 면류관 이어서 함께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숙이님,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늘기도 김진아님께서는 다시 입원합니다. 간밤에 염증으로 힘들어 잠을 못 잤네요. 보내주셨는데 더욱더 건강해지셔서 힘차게 퇴원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수이미님께서는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3박 4일 처음으로 국내 선교 다녀왔는데 교회에 첫발을 디디신 35분의 귀한 영혼이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의미 있는 시간, 감사한 시간을 보내셨나 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현면수님께서는 찬송가를 들으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오직 주님과 함께님, 교회 초중등부 2박 3일 십자가 캠프 떠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여름 수련회이겠죠? 이렇게 십자가 캠프라는 이름을 붙였나요?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행복만땅님, 어제 엄마 그리워하시는 분 사연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렇게 적으셨네요. 왜 엄마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 버튼이 눌리는 걸까요? 엄마가 너무 그리운 새벽입니다. 2009년도에 하늘나라 가신 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립네요. 이제는 그 그리움을 내 사랑하는 아들과의 추억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나도 내 사랑하는 지성이의 엄마이기에 돌아가신 엄마가 내게 주신 사랑처럼 내리사랑으로 내 아들에게 사랑을 전해보는 하루 보내보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행복한 시간 보내셨겠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우체부 아저씨님, 걱정 근심 버리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진영님께서는 출장에 많이 힘들지만 찬양으로 세임었습니다. 주리의 부르심 청해 주셨어요. 그에 앞서서 스태핑님께서 신청하신 김대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보내드릴게요.

잠깐의 흔들림, 되돌아봄, 멈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자기 자신에게 자꾸 묻고 뒤집고 따지는 그 길은 실상 아프고 고프다. 그러나 그 일체가 쌀 한 톨의 양식이었다. 장차 얼마나 자랄지 가늠하기 어려운 겨자씨 한 알이었다.

김기현의 한 톨의 생각, 겨자씨처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천천히 곱씹으며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에 오신 송미영 집사님께서 청하신 나는 비록 약하나 크룩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종미의 음성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하얀 귤꽃님께서 요즘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송이 안 나와요. 예배 시간에는 잘 안 불러서 몰랐던 찬송인데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네요. 요즘에는 잘 안 들려드렸네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길. 덕분에 함께합니다. 베스퍼 합창단의 미리암과 여인들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신예숙님 청하신 포유의 감사해요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캠프 김은영입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언뜻 보면 비슷한 파랑색인 것 같아도 피콕 블루, 셀룰리안 블루, 프러시안 블루, 울트라마린, 파란색의 종류만

점도 수백 가지고 알고 보면 조금씩 다 다른 빛과 깊이를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개성도 저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더 귀합니다. 오늘 밤에는요, 나만의 색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 속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박형근의 찬양 De Colores, Color라는 영어 단어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 오늘 스페인 민요 색깔들과 함께 하라 전해드렸는데요. 각각의 색이 있고 각각의 개성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기를 바라며 오늘 처음 말 걸어본 이 내용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자, 오늘 조화롭게 여러분들의 색깔로 오늘 CCN 캠프를 아름답게 물들여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피아노 소리도 또 이렇게 잔잔히 불러주는 음성도 가사도 우리 모두 아름다운 한 송이 작은 들꽃처럼 정혜원의 넌 아름다운 꽃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한사랑과 브라이언 피처링으로 함께한 무지개 레인보우였습니다. 레인보우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CCN 캠프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라디오로 CBS 표준 FM으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외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CBS 레인보우로 접속하셨을 테고 레인보우의 이 어렸을 때는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일곱 가지 색깔이라고 근데 그 사이사이 경계를 넘나드는 요 세 개 오묘함들이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처럼 우리 각각의 개성이 있는 그런 색이 아닐까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무지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그 무지개로 우리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보내주신 사연에 공감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배추님께서 원주에서 아내가 큰 수술 받고 집에 왔어요.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사연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아내의 생일이라고 4564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김희선 여사님 50번째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사랑하는 남편 전국 나그네 라고 하셨어요. 아주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미의 그 상징인 배우분과 이름이 같으셔서 살면서 아름답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장난이든 아니든 50번째 생일 그 굉장히 기념할 만한 생일이잖아요. 또 오늘 전국 나그네님 최선을 다하셔서 축하하셨겠죠. 그리고 CCN 캠프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것도 참 잘한 행동이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우리 김희선 여사님 더욱더욱 아름다워지시라고 선물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신청곡도 함께 할게요. 생일 축하 곡은 어떤 게 좋을까요? 살짝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배추님 신청곡 오늘은 한웅재 목사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포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아주 일찌감치 오셔서 또 신청곡 열심히 남겨주셨죠. 신민수님 신청곡 가운데 한 곡 찾아두고 있습니다. 자, 레비스탕스의 길이라는 곡도 참 좋은 것 같아서 이 길을 우리 같이 걷는다, 동행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어디쯤 생일 축하 노래를 선곡해서 끼워보겠습니다.

레비스탕스의 길, 또 포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 그리고 생일 축하곡으로는 한스밴드 김동민 피처링 생일이라는 곡을 전해드렸어요. 한웅재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신청곡 쭉 이어봤습니다. 생일에 토론토에서 황태규 아빠님도 우리 사랑하는 처남 유승호도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로 올려주셨어요. 또 앞서 배추님 비롯해서 저희가 사연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3902님 항암 오늘 1차하고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사 저희 같이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4667님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릴게요. 75세 황용순 집사님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재검진을 요청해서 다시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나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부산 금정구의 현재 기온이 31도, 아직까지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정현우 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정말 날씨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무척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꿀잠을, 단잠을 허락하시기를. 그래서 지금 살짝 눈이 막 내려오는 분들은 감사하면서 얼른 꿀잠 주무시라고. 깨워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깨워달라고 부탁하신 분도 계신데 깨워드릴 수가 없어요. 놓치면 밤을 셀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약간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목도 자꾸 이렇게 자꾸 잠기고 제가 밤 시간에는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는 사람인데 요즘은 약간 그러니까 꿀잠 주무세요. 예, 눈꺼풀이 내려오면 억지로 뜨려고 하지 마시고 제 목소리가 또 굉장히 자장자장하는 목소리여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제가 목소리가 뭐 텐션이 좋거나 뭐 하더라도 잠이 잘 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진행해서 화이팅! 예, 꿀잠 주무시라고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정현우님께서는 6월 24일에 발표한 오벳의 신곡 예수께로 가면 신청해봅니다. 이 곡은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떼창으로 불렀었던 바로 그 곡인데 아주 부드럽게 편곡하셨더라고요. 이 곡 틀어주실 거죠? 산책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오벳의 찬양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듯 잔잔한 이런 느낌이 너무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수께로 가면 전해드릴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편곡해서 부른 곡이죠. 위로라는 제목의 홀리원과 조찬미가 함께한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벳의 예수께로 가면도 함께 보셨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님께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연 들려주셔서 내려놓음 가수 이윤화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가끔 내려놓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곡들이 있거든요. 같은 제목에 여러 곡이 있을 때 가수가 정확하게 있으면 저희가 더 원하시는 곡을 전해드릴 수가 있고 혹은 뭐 같은 가수가 부른 다른 곡을 선곡해서 이미 들려드렸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다른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혹은 주말에 이삭줍기 할 때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보내실 때 저는 뭐 다 좋습니다. 아무 버전이나 다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확하게 가수를 써주시면 또 저에게는 너무 좋은 선택 할 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의 근심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방법. 그래서 내려놓음인가요? 이윤화의 찬양입니다. 내려놓음.

내려놓음 였고요. 루나츠님께서 처음 들려봐요. 어서 오세요. 새싹 달고 오셔서 환영합니다. 1부 끝곡은 임신옥님께서 색깔 볼펜 구매를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예쁜 펜으로 성경필사 해야겠어요. 또 김은영 아나운서에게도 편지 쓰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살짝 기다려볼게요. 박지연, 강훈 함께합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1부 끝곡이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K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지면 당신의 내면을 보고 강해지세요. 그러면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웅은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진실을.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히어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오늘은 변하다와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에서 뱀처럼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시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그 책에서는 묻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키다와 변하다로 말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일본은 지키는 쪽이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대기업 간부를 지내던 아들이 낙향해서 아버지가 경영하던 식당을 이어받아 지키는 일이 흔하고 그래서일까요? 일본에서는 100년, 200년 동안 가정을 가업을 지켜온 노포가 흔하고 평생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온 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중고동부랑 오사카를 간 적이 있는데요. 조그만 시장 과자집이었습니다. 자기는 음악을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가게를 운영했고요. 아버지가 운영했는데 할아버지가 너 여기 와서 이 가게를 운영해라 라고 말했다고 해서 자기는 음악을 관두고 그 식당을 샌베이 과자집이었는데요. 3대째 이어가고 있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바꾸는 쪽이라고 하죠. 일본은 지키는 쪽이라면 우리나라는 바꾸는 쪽이랍니다. 소도지 작은 식당 사장님께 이 가게 아드님이 물려받아서 오래오래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덕담을 건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대기업 간부인데 자식들 이런 일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평생 식당하면서 이 고생했어요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키는 것과 바꾸는 것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까? 사실 양쪽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 소중한 덕목이기에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기보다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할 것이지만 굳이 대답을 해보자면 아날로그 시대에는 지키자가 디지털 시대에는 바꾸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980년대까지 일본은 세계를 호령합니다. 미국의 상징인 뉴욕 맨해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매입하기도 하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가지만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이후 일본은 경제 문화가 다 쪼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지런히 바꾸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라는 혁신, 창조, 도전 정신으로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류나 2.5류가 된다며 신경영을 시작해 이제 10대 교육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떤 상황일까요? 1884년 6월 19일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를 허락받고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 이제는 140여 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꾸다와 변하다라는 명제 앞에 선 140여 년의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 아날로그 시대의 전통적인 목회 방법만 계속 일본처럼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디지털 시대에 목회 지혜를 주님께 구하는 새벽입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1: 65세가 되고 나서 깨달은 건 싫은 걸 하면서 시간 낭비할 수 없다는 거다. 영화 그레이트 뷰티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고요. 어노인팅,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어보셨습니다. 이 곡은 김정임 님께서 오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한차 타고 양양 5일장에 갔다 왔어요. 날씨가 더웠지만 구경도 하고 점심도 먹고 팥빙수도 먹고 복숭아, 노각, 가지 사가지고 왔어요. 복숭아 만원어치가 한 보따리라 행복했어요. 지금 이 밤에 강릉 32도입니다. 아이쿠. 열대야라고 하잖아요. 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 25도인가 넘어가는. 자, 지금 32도 강릉. 아까 부산은 31도. 열대야는 그 찬물 열 바가지 열대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농담을 많이 했었는데 찬물 샤워라도 좀 하시고 주무셨으면.

축복의 사람이 부른 팔복 들으셨고요. 그 전에 지선의 소풍 신청곡 전해드렸는데요. 팔복 박종수님께서 큰딸이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요. 아침 새벽부터 움직였더니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은 산곡동 작은 딸에게로 왔어요. 보내주셔서 저희가 팔복을 오늘은 여러 버전이 있지만 축복의 사람으로 전해드렸고요. 다윗님께서 핸드폰 새 것으로 바꿨답니다. 소풍 신청할게요. 해서 전해드린 신청곡 찬양이었습니다.

하셨어요. 아, 루나츠님, 제가 일부 끝에 이름 불러드렸는데 생방송이군요. 자주 올게요. 밤에 찬양 들으니 좋네요. 저도 성경 필사하려고 마음먹었답니다. 꾸준히 같이 하실 분을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혼자서라도 해보려고요 하셨는데,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까도 제가 예쁜 색깔 펜 사시고 성경 필사하신다는 사연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나중에 우리 르나츠님 꼭 성공하셔서 그 저희 성경 필사 전시회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저희가 이런 멋진 전시 공간에 많은 작품들을, 정말 감동의 간증이 담긴 성경 필사본을 전시하고 있어요. 올해도 12월까지 쭉 저희 CBS 목동사옥 오시면 20층에 전시 장소가 따로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시면 설명도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루나츠님께는 응원의 마음 담아서 성경 열심히 필사하시다가 당 떨어지실 때 드시라고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공개로 사연 쓰기 혹은 우물정 하나둘하나둘 샵 1212로 사연을 쓰시면 저희 제작진만 개인정보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요. 주소, 전화번호 노출되지 않도록 꼭 저희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레이나 차님께서, 아마도 이번 주 대부분 교회 수련회 주간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가정의 청소년도 내일 시작될 첫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여행짐을 꾸리고 있어요. 훌쩍 성장해서 수련회 참석함에 감사드립니다. 위러브와 아넌딜라이트의 사친다노를 청해 오셨는데, 아, 위러브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곡들이 또 저희에게도 신청곡이 들어오는데, 사친다노는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비워십의 예수 열방의 소망도 이어서 함께 할게요.

0: 할렐루야.
1: 나비워십의 예수 열방의 소망, 제키리님 신청곡 We Love Anand Light 사친 단오. 너무 재밌죠? 요즘에 이렇게 줄임말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뜻일까 이렇게 궁금하다가 딱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재밌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요. 예, 줄임말.

전해드렸습니다. 2115님 샬롬,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조이포유 통해서 찬양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제는 신청곡도 써주시고 또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에는 퀴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월요일 퀴즈에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여러 가지 코너에도 함께 해주시면 더 재밌고 만날 때마다 반갑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님께서는 만나러 오셨는데 요즘 참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영화들 보면서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간혹 아이들이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아이들 눈은 정말 정확하잖아요. 아이들 할머니 나이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평소 배우고 싶었던 수영도 배우고 있어요. 아직은 음파 하고 있지만 지금도 찬양 들으면서 행복하답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음파해. 어쩜 이렇게 글을 사랑스럽게 잘 쓰실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잘 만들어 가시길. 원성남님 신청곡 아침 나의 간절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의 간절한 유턴 내가 어둠 속에서 이어봤는데요. 유리정은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커피향기님께서요. 오늘 친정엄마 만나서 맛난 점심도 먹고 쇼핑도 하면서 즐겁게 보냈네요. 평소 농장에서 빨간 고추 말리신다고 더운데 텃밭 가시고 가지 말래도 가시길래 약속 잡고 만났어요. 자주 보고 싶어도 또 그러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언제나 엄마 만나면 너무 좋네요. 홀리원의 하늘 위에 하늘을 청해 오셨는데 저희가 1부에서 홀리원의 위로라는 곡을 전해드려서 그래서 친정엄마 만나셨다고 하니까 이 곡을 얼른 골라봤습니다. 송정미 엄마 엄마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두 곡 송정미의 엄마 엄마에 이어서 김수지 아빠의 노래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오늘 끝인사 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다이월드라는 에이미 그란트의 찬양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편안한 시간. 오늘 에어컨 틀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열대야 말씀드리다가 아유 에어컨 틀면 돼요 하셔서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네, 편안한 시간, 시원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보는 것. 바로 고등학생들이 작성하는 진로계획서죠. 앞으로 나아가는 길, 진로라는 말이 입으로는 쉬운데 막상 그 하얀 종이를 앞에 두면 막막한 마음이 먼저 들 겁니다. 어쩌면 그 종이를 채울 수 있는 건 글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또 깨달은 시간이겠죠. 오늘 그 백지의 한 줄을 마주하고 썼다 지웠다 애쓰고 있는 이들에게 함께 기다려주는 여유를 선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언제, 뭘 했을 때, 뭘 봤을 때 신나는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 진로가 되겠죠. 아이들을 응원하고 또 어른인 우리도 응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진로가 있어요. 첫 곡 표대를 향하여 조유진의 목소리로 들었는데요. 달래님께서 듣고 싶었던 곡이라 오늘 좀 신청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첫 곡으로 보내주시네요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통합니다. 예.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 거고요. 김연희님 그리고 스마일님도 출석하셨어요. 이만하면 행복님께서 당캉스 최고입니다. 이 당캉스

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뭐지 하는 분들은 당향로의 바캉스입니다. 당향로에 들어오면 시원하다. 물놀이 온거 못지않다. 뭐 이런 의미로 청취자분들이 붙여주신 이름인데 전 참 마음에 들거든요. 오늘 당캉스 2시간 즐겨보시죠. 청소하는 영배씨님이 신청하신 곡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이가 부릅니다.

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박요한 주나목이 함께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찬양 부르는 희희님 반가워요. 진짜 반갑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었던 건가요? 시간 될 때마다 뵀으면 좋겠고요. 나다운 계절님 주를 바라보며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하셨네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3남매 아빠께서 흘러흘러 위로 오브 앨범에 있는 곡, 네, 이 곡도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걸어놓겠고요. 파크릭스님, 오늘 남편이 출장 가는데 함께 왔어요. 목적지는 전주입니다. 은퇴하고 처음 보내는 여름 너무 덥고 힘들어하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오면서 휴게소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여행 온것 같습니다. 남편 일 끝날 때까지 시원하게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 전주. 전주라는 목적지도 좋고요. 지금 가시는 그 여정도 너무 좋네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시고요. 기프티드 주를 바라보며 위러브 흘러흘러.

위로 오브 앨범에서 아난딜라이트 함께한 흘러흘러 기프티드 앨범에서 줄을 바라보며 두곡 들었고요. 티테디오스 회장님 아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아이고 잘했다 싶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늘 하루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보내시고요. 우리 손주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호출해서 왔는데 뽀로로 파크를 같이 다녀오자고 해서 그러자 했습니다. 우리 손주 간식 들고 찬양 들으면서 몸을 흔들흔들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상상해 봅니다. 아, 간식 들고 몸을 흔들흔들. 명가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손주와 함께 들을까요? 돌보심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곡들으면서도흔들흔들 했을것같아요명가님과함께돌보심들었고요요셉의꿈님당향노와함께하니정말이더운무더운이시간이쿨하다고오늘도감사한하루입니다그렇다니까요당향노에오시면단캉스가된다니까요 3665번님께서황토길걷고오셨대요공원에있는데정말여기는축복받은동네입니다그늘로공원은늘시원하고요얼음물로족욕도할수있고냇가에는깨끗한물이늘줄줄줄흐르는동네예요바로쌍문동이죠알죠쌍문동 드라마로또유명해졌잖아요아그렇구나여기한번가보고싶은데요이동네부럽습니다좋았더라신청하신곡수리엘앨범에서같이들을까요

럴수럴수 이럴 수가. 힘들게 지금 글을 쓰고 계실 것 같은데 7493번님 잠든 아기를 눕히다가 아기 침대 가드에 옆구리가 눌렸는데요. 계속 뻐근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9번 늑골이 골절 초음파로 확인한 거 있죠. 참 어처구니 없게도 다칩니다. 키가 작은 다리가 짧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럴수럴수 이럴수가. 아니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고요. 만약에 키가 컸다 그러면은 엉치뼈 정도가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하길 다행이다. 아이 낳고 좀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은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이 눕히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이고 빨리 잘 나으셔야 되는데 달리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아마 병원에서 그럴 텐데 빨리 뼈가 붙길 바랍니다. 7493번님과 함께 예순아의 치료자 텐드메이커스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커피향기님 오늘도 덥지만 찬양으로 힘내봅니다. 찬양이 좋았더라 당향로가 좋았더라 아멘. 3.1절님도 오셨어요. 이제 저는 주님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방사선도 다 끝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며 살 거예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그럼요. 어제 어머님도 이제 내일이면 방사선 치료 끝납니다라고 기쁨의 문자 보내셨거든요. 3.1절님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잘해내셨고요. 앞으로의 삶은 더 건강하게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새날님도 오셨어요. 반가워요. 주니비님이 신청하신 곡 교회 머리 대신 주 만나워십 앨범에서 들을까요?

장인우 교회 머리 되신 주 아멘. 지니920님 오셨어요. 반갑고요. 마야님 사무실에서 한쪽만 이어폰 끼고 일하면서 살짝 잘 듣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예, 제가 이런 분 얘기 전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살짝 저도 얘기를 좀 목소리를 낮추게 되더라고요. 이은주님, 이사 온 지 4일째 전입신고 아직 안 해서 하러 갑니다. 조금은 거리가 있어서 자전거 타고 동사무소로 슝 다녀오려고요. 예,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 주의 은혜 곡팀장님께서 부산에 비를 원하며 비 준비하시니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부산 지역에 비 내리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심영진이 부르는 비 준비하시니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봬요.

0: S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편하게 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체감 온도도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부르면서 신나게 은혜 받는 곡인데 우리 당향도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하신 내가 어둠 속에서 유턴 앨범에서 들었고요. 러브레터님의 신청곡 2부 첫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올리브님, 오늘부터 3일 동안 휴가입니다. 베란다 의자에 앉아서 여유 있게 달달한 포도 먹고 있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데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제가 눈 감고 잠깐 올리브님 옆에 있는 상상해 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아, 달달하고 시원하고. 수연님도 오셨어요. 지금부터 듣습니다. 당향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아멘. 감사한 일입니다. 6067번님, 결혼하고 나서 엄마를 더 많이 생각해주는 우리 아들 카드로 커피 한 잔의 여유 부려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야곱의 축복, 우리 아들과 이쁜 며느리 진선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조수진이 부릅니다. 야곱의 축복.

0: 지금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비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차이님과 함께 했습니다. 6067번님 아드님 그리고 며느리이신 진서님께 함께 드려드린 야곱의 축복은 조수진이 불렀고요. 안젤리나 졸리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왠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슬픈 마음이 기본값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신청해 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리 슬플 일도 없는데 서운할 일도 없는데 그냥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그럴 수 있거든요. 특별히 기쁘다 막 신나게 웃을 일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아주 작은 일들 속 기쁨, 의욕 이런 것들이 새로운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뭘 할 때 제일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일을 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뜨개질 이런 것도 추천하고요. 몸을 움직이는 거 있죠.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안젤리나 졸리님 한번 내가 뭘 좋아하지? 그리고 어디를 한번 산책도 다니면서 운동해 볼까? 이런 생각 해보세요. 새 힘이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께서 신청하신 곡 일하시는 나의 왕 안성진의 목소리로 준비해 놓겠고요. 안젤리나 쫄리님과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을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일하시는 나의 왕 안성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트리니티님께서 오늘은 남편과 사귄 지 만일 되는 날입니다. 1999년 3월 14일 첫 데이트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남편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이 잘 돼서 건강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루하루를 셀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의미겠죠. 두 분 만나서 사귄 지 만일 되는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남편분 수술 네, 잘 돼서 건강도 회복해서 앞으로의 시간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은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오늘은 이런 분위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어저께는 오늘이나 브라운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박종수님께서 큰딸 갑상선 암송

수술 마치고 병실로 들여보내고 가게에 가면서 출첵합니다. 잘 치료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 어저께나 오늘이나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수술은 잘 맞춰졌죠? 예, 이제 회복의 단계, 회복도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새날님이 신청하신 정은이 부른 너에게 들었고요. 트리니티님 남편분과 함께 만일 축하하며 구주 예수 의지함이도 함께 들었습니다. 남편분 수술 잘될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게요. 훌라하수님 오셨어요. 반갑고요. 미리암님,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휴가 잔뜩 기대했는데요. 첫날은 부모님 모시고 코다리 장식 막 먹기로 했어요. 아이들 어릴 땐 애들을 위한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큰아이는 군에 가고 작은아이는 대학생이 돼서 안 놀아줍니다. 부모님께 갑자기 전화드려서 식사 말씀을 드렸더니 고마워 하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찬양 주의 은혜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고마워.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라는 마음이신가 봐요. 왠지 미리암님의 휴가가 의미있고 뜻깊고 행복하게 보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주의 은혜라 지선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함께 하셨고요. 어제가 조윤 권사님 생신이었는데, 예, 함께 축하하는 자리 가지셨다고요.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반갑고 또 감사하네요. 병원 환우분들과 도우미 식구들과 기쁨을 나눌 떡, 수박 준비해서 대접해드렸고요. 생신잔치를 모두가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보내서 행복하셨다고 아멘입니다. 7507번님도 함께 하셨고요. 기도 제목은 세로터닝님 완치 판정 받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아사랑유나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양평장로교회에서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팀 15명이 8월 4일까지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예,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끝곡은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들려드려요. 지키리님의 신청곡이죠.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최인혁 성냥의 바람은 허유미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희민희승마암님께서 친한 언니와 약속이 있어서 운전하면서 찬양 크게 따라 부르며 왔더니 한 시간이 금방이에요. 두 시간 이렇게 또 금방 갔어요. 사랑하오님은 이어폰 끼고 함께 하셨고 하양고래님도

0: 사랑해 CBS.
1: 행복은 구름 위에, 행복은 하늘 위에. 위를 보며 걷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슬픔은 별 뒤편에, 슬픔은 달 뒤편에. 위를 보며 걷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사카모토 규의 노래 위를 보며 걷자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빌호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빌호의 나이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잃은 그의 가족은 시카고로 이

그곳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했습니다. 그렇지만 디로는 가족일 외에도 좋은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모임에 초청받아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의 한 주점에서 노래하고 있을 때 그의 노래를 듣던 한 사람이 그의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에 감동해 주님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무디 선생 부흥 집회에 초청했습니다. 빌호는 마차 버킷을 제조하는 기업을 형에게 맡기고 부흥사들과 함께하는 복음 전도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1400여 편이 넘는 복음 성가를 작사 작곡한 빌혼의 찬송가 중 우리 찬송가 집에 실린 것으로는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60장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말씀을 성경적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친구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아갈 길이 아득히 멀어 언제인지 알 수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사모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그 기다림이 간절한 편지가 되었듯 우리도 사랑을 담아 무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178장 찬송 함께합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박인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충성하라 죽도록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편지를 쓰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가 222장입니다. 조범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정영자의 곡으로 주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호의 곡으로 형제여 지체 말라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험한 시험 물속에서 국립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김도현의 음성으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전에 소리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님, 주님 남편이 대상포진입니다. 감사하게도 통증은 없네요. 하루빨리 수포가 가라앉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호와 라파. 대상포진인데 통증이 없다고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얼른 나으시기를 바라고요. 상록수님께서는 조금 덥지만 조금 습하지만 여름 계절에 감사와 풍요로운 자연의 감사함으로 보냅니다. 황유리님, 오늘도 레인보우 알람 듣고 청취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미아님, 8월 31일에 아들이 해병대에 갑니다. 한 달 남았네요. 지금 군대전 부자간의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달리는 차 안입니다. 나름 힘들 듯한 해병대를 가고 그 가운데 더 힘들다고 하는 수색대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아들이 안쓰럽고 걱정도 되지만 그 모든 계획 또한 주님의 뜻일 거라 생각하며

해병대 수색대 경험이 사회에나 무서울 게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아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려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아빠와의 좋은 추억 만들고 왔으면 합니다. 같이 안 가시고 부자만 가는군요. 아드님의 말이 너무 듬직해서 뭐 별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걱정되시겠지만. 이번 여행 통해서 부자 간의 행복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오기를 응원합니다. 6116번께서는 오늘 병원에 신경과에 가서 뇌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결과가 나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신청곡은 보내드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음에 함께 할게요. 6116번 건강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예감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오늘 이 하루도 청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옹기장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엔젤 중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휴대전화 뒷번호 5915번께서 내 너를 위하여 박재란의 곡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배상진 님께서도 역시 박재란의 내 너를 위하여 적어 주셨네요.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마뉴의 주제, 조수진의 찬양 2부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휴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30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늘은 말이 아닌 능력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스승이나 롤모델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소심하고 연약한 디모데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아버지이자 좋은 스승을 만나 변화된 후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사역자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 성장한 것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쌓인 좋은 선배들을 만나면 믿음의 확신과 성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좋은 스승은 예배와 신앙 훈련에 친밀하게 소통하게 하며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세밀하게 알아주는 지도자는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누구나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다 보니 새 신자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부지런히 성찰하는 생활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에 있어 느슨해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자신을 따라 신앙을 회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진심 어린 편지 중 일부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속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성령을 받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신앙을 실천함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계민수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마드리가 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내 주의 나라와 크루스의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말란 여사님. 병원에 입원하면서 일주일째 새벽기도 쉬고 이 시간 찬양 들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퇴원하면 내일부터 다시 새벽 제단 쌓으렵니다 하셨는데 어제 퇴원하신 거겠죠? 앞으로는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기66님께서는 농사량을 확 줄여야 할 때가 된 듯 싶네요. 올여름 많이 힘듭니다. 일도 많지만 판매 스트레스도 한계치에 이른 듯 합니다. 어쨌든 모든 게 제 인생 최대치였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네요.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행복만땅님, 제 휴가 기간 아들과 할 일들을 계획했는데 병원 스케줄이 대부분이네요. 그러시군요. 안과에 치과에 바쁘시네요. 07년생인 지성이가 완전하게 주님을 만나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준희님, 오늘도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오신 커피맘님께서는 오늘부터 교회 중고등부가 수련회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전체를 통독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마주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수련회 되도록 성령 충만함과 은혜 부어 주소서.

교회 수련회를 지켜보시는 어른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중고등부 수련회 잘 진행이 돼서 정말 말씀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수련회 되기를 저도 함께 바라봅니다. 신예숙님께서는 손녀 지아가 오늘 집에 온다고 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려 많이 아팠다고 하네요. 후유증 없기를 기도드리며 유아원에서 돌보는 선생님과 유아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보내주셨고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조이포유에서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곡 준비했습니다. 이브투 메리와 김대환이 함께한 곡 보내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이찬구님 신청하신 곡 장윤영의 겸손 듣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중요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더 그랬죠.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눈으로 읽는 글보다 귀로 듣는 말에 의지했습니다. 책은 소리내어 읽기 위해 쓰였고, 듣는 이들은 놓친 대목을 다시 확인하려고 책장을 뒤적거리거나 스크롤바를 위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첫머리에서부터 넌지시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끝맺음도 청중이 가슴에 담아갈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나 디 후커의 복음의 결말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도착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승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409장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예수 앞에 나오면 고선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인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한 소리 중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544장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손경민의 찬양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남궁정윤, 우혜림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농부들은 때론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한동안 땅을 쉬게 합니다. 계속 작물을 길러내느라 지친 땅이 다시 힘을 되찾도록 기다려주는 휴경의 시간인데요.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 해서, 잘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닐 겁니다. 쉼을 지나온 땅은 더 비옥해져서 이전보다 더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한 주의 허리를 지나는 목요일, 오늘 아침 찬송으로 쉼표 하나 찍고 우리도 힘내서 다시 걸어가 볼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Jesus Loves Even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새벽 꽃시장에서 일하시는 사랑의 천사님, 모두들 휴가 가셨나 봐요. 시장이 아주 조용하네요 하시네요. 예, 그 유명한 7말 8초의 기간이니까요. 저도 늘 비슷한 시간에 집에서 나오는데 오늘 올림픽대로가 보통의 새벽보다도 더 한산한 걸 보면서 확실히 휴가를 많이 가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없는 동안 게시판에 여러분 남겨주신 흔적들을 다 봤거든요. 많이 염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을 여러분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뭔가 말 재간? 말 재치가 뛰어난 DJ가 아니라면 특히 이런 이른 아침 시간 DJ의 멘트들이 여러분의 청취에 특히 여러분의 묵상에 방해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말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제 목소리가 아예 방송에서 안 나오니까 외롭고 허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 복귀 신고 드리고요. 다시 함께 건강한 일상 일구어 갈게요. 저 없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로 주시려면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평화님의 신청곡입니다.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산책하면서 들으니까 더욱 뭉클해지네요. 6438.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8191 뒷자리 쓰시는 분은 항상 출근길에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입원하셨네요. 병원에 계십니다. 오전 8시에 예, 잠시 1시간 반 정도 후네요. 복강경 수술을 받으신다고. 큰 수술은 아니지만 주님 함께 하셔서 문제 없이 수술 잘 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큰 수술, 작은 수술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있어서는 다 두렵고 대수술처럼 느껴지죠. 그 두려운 마음 이해하지만 아침 수술이니까 원장님 컨디션도 아주 좋으실 거예요.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산에서 참여하신 애청자 김한수님은 와, 부산에 피서객들이 너무 많이 와 있대요. 지금 차량도 복잡하다고. 오, 이른 아침부터. 제가 여름철에 늘 이 노래를 바캉스 찬송이라고 별칭을 붙이죠. 쿠안 그란테스엘, 스페인어로 듣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어린 시절 편도선이 부어 병원에 갔던 날, 입을 꾹 다물고 버티다 결국 아버지께 혼이 났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을 삼키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렇게까지 겁먹을 일은 아니었죠.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도, 사나운 개가 있는 집 앞을 혼자 지나던 날도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지만, 그런 두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삶의 폭은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힘든 시절을 지나는 요즘 낯선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움츠러들죠.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보면 눈앞의 냄새에 취해 안 가려고 버티다가 결국 목줄에 끌려가는 녀석을 봅니다. 가야 할 길을 마다하고 고집대로 머물려 했던 젊은 날의 내 모습 같아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인생은 내 식대로 버티고 고집 부릴 자리가 아니라 이끄시는 손길에 나를 맡기는 자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주님 손을 붙잡고 알 수 없는 앞날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서 두려움을 넘어 주님과 담대하게 동행하는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두려움을 넘어 동행으로

여러분 듣기에 이 곡 어떠셨나요? 에론 네빌의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가 이제 쉬러 들어가기 전에 틀어드렸던 곡 가운데 여러분의 호응이 가장 인상 깊었던 노래인데요. 그때는 2부에 틀었었어요. 1부 애청자분들 듣기엔 어떠신가도 궁금해요. 이 가수의 이 독특한 창법 때문에 제가 틀 때마다 조금 주저 하게 되는 곡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에 나훈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이 꺾기 창법이 대단하다는 호응도 있었어요. 뭐 자주는 좀 그렇고 가끔 이 가수의 찬송도 트는 거 어떤지 여러분의 호응 그리고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6시 30분 이전에 버스를 타면 300원이 할인되는데요. 딱 30분에 타서 할인을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신 허당바니님. 그렇군요. 이제 저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 이전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몰랐네요. 이 택시 새벽 할증 그 끝나는 시간은 아는데 잘하셨습니다. 허당바니님. 조금 차이로 할인 못 받으면 아깝잖아요.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 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느 집이건 어머님들께서 여름철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우니까 이제 어머님들은 에어컨을 잘 안 틀려고 하세요. 전기세 때문에. 예, 사실 그런 거는 같아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덜 더운데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 근데 요즘의 더위는 정말 가만히 계신 우리 어머님들조차도 견디기 힘든 폭염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세상 꼭대기에서 부는 가슴 시원해지는 행복한 기분을 담은 곡 Top of the World 1부 닿는 곡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0: 네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향기로운 남자님께서 실종신고할 뻔했어요. 다시 마주할 수 있어 고맙다고. 애플망고님, 미나님 목소리가 들리네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찬양을 듣고 멍하니 신호를 기다리는데 미나님 목소리가 들려서 깜놀했잖아요. 와, 반가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일부는 제가 사실 일부는 광고 CM이 있어서 그 광고 사고를 내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긴장을 해 있고 2부에 오면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한번 휴가를 가려면 최소 6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는 편인데요. 와, 이렇게 이 목소리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들어갔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하는데

안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사실은 생방송 내내 좀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지난 며칠을 저는 어떻게 보냈냐면 그냥 정말 뭐 일정 다 취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른 회복해야 하니까 얼른 이제 회복해서 돌아와야 하니까 그렇게 쉬는 데만 주력하며 보냈고 이렇게 복귀 신고를 2부 애청자분들께도 충성 드립니다. 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나 예수 사테젤렌 프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곡은 1057님께 띄웁니다. 아내와 함께 남한강 자락이 아름다운 여주에서 휴가 두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어제는 황포 돛단배도 탔고요. 와, 황토길에서 맨발 걷기도 했어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애청자분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는 곡이죠. 거의 다 호 쪽입니다. 나나무스쿨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4566 뒷자리 쓰는 분의 신청곡으로 저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루도 빠짐없이 천일 동안 함께한 7학년 2반 애청자입니다. 매일 아침 6시 따뜻한 진행과 좋은 음악, 힘이 돼주는 이야기 덕에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감사하다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가 이제 일상을 지내면서 뭔가 기념되는 숫자라는 게 있잖아요. 뭐 100일, 1년, 10년. 이 천일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네요. 그래서 그 이승환 노래 천일 동안도 있나 봐요. 문득 생각납니다. 감사한 4566님. 우리 천일을 그것도 매일매일 함께하는 사이. 대단한 사이인데요. 뒷자리 0012, 0012번 쓰시는 분 듣고 계신지 아주 궁금합니다. 1부에서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 소망 신청곡만 들려드리고 사연을 소개합니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제가 2부에 와주세요 했는데 2부 듣는 방법을 모르셨나 봐요. 개별 답장 드리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레인보우를 설치하지 않으셨던 청취자이실까 봐 제가 설치 시간을 조금 드린 건데 7시 23분 듣고 계신지 경산중앙교회 국내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이 새벽 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청도 등 5개 지역으로 최종진 목사님 인솔 아래 주님 가르쳐 주신 섬김과 순종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뒷자리 0012 쓰시는 분, 네, 이규화 집사님이시군요. 지금 꼭 듣고 계시기 바래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5절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세상에선 탈진하기가 쉽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느라 온 힘을 기울였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마주할 때가 있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잤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쉼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을 때 손을 놓아야 합니다. 손을 놓는 것이야말로 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아시스가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건 조급함과 경쟁심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 힘으로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쉼은 단순히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115번째 묵상 오아시스 같은 쉼이 필요하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쉼을 얻듯이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Beneath the cross, 십자가 그늘 아래. 해피바이러스님께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임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예, 오늘 기도의 시간처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이 우리에게 십자가 그늘 아래 같은 시간, 그리고 은혜의 오아시스 같은 쉼의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를 매일이 감사님, 딸과 속초 여행 중에 만나는 미나님 목소리 반갑습니다. 샬롬. 원희님, 어제 40년 만에 군대 동기 만나 서울에서 재밌게 놀고 부산 집으로 향합니다. 1190님은 매일 아침 남편과 딸을 출근시키느라 바빴는데요. 오늘은 쉼을 얻기 위해 여수 향일랑과 그리고 밤바다 보러 지금 휴가 떠납니다. 좋아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God be with you.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9512 문자 주신 분. 오늘은 반 100살 제 생일입니다. 치매에 걸려 하루하루 잊어버리는 친정엄마께서 딸 생일은 기억하고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자식 사랑은 치매도 이길 수 있나 봐요. 더위에 일하느라 고생하는 신랑, 예쁜 두 딸, 그리고 우리 엄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화이팅 합시다. 예, 이 사연을 읽으면서 참 슬펐지만 슬프지 않게 사연을 소개해 드려야지 생각했는데 슬퍼요. 그쵸? 치매는 참 슬픈 병이다 늘 생각이 듭니다. 치매를 겪고 계시지만 우리 딸 생일은 잊지 못하시는 어머니 감사하고요. 그래도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0: 과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이 때로 고단하고 버거운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한몫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 안 친한데 친한 척하는 거, 그리고 힘든데 안 힘든 척하는 거.

실제와 다르게 또 본심과 다르게 이 척하는 인생은 그쵸 정말 그야말로 에너지가 몇 배는 더 드는 일이잖아요.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느낀 것만큼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써 이 척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굳이 척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진솔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목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30일, 7월의 마지막 목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최혜연 피처링 B.O.G. 쉼이라는 곡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이 됐고, 예, 우리 샬씨 가족 한 분 한 분 오고 계십니다. 애써 척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상상만 해도 너무 피곤한데 언젠가는 그 연기는 밝혀지기 마련이고 가면도 벗겨져요. 그죠?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척, 예, 잘난 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잘난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멋있는 척, 아는 척, 예,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아야지. 예. 이런 저도 그 신조로 살고 있고 루꼴라, 전 모르면 모릅니다. 예. 이 뭐 치즈인가?라고 예, 그랬던 또 기억도 또 뭐 있었죠? 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실직고 하는 편이고 그래도 이제 믿는 거죠. 우리 흉보지 않을 거라고 우리 샬씨 가족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그냥 예. 아는 척 한 것도 있던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안에서 새는 바가지 품어주는 우리 샬씨 가족과 함께 오늘도 2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아, 뭐 휴가 지금 떠나신 분들, 휴가지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사연 주시는데. 야, 행복한 히코코님. 근데 어제 거제도로 휴가 간다던 박집사예요.

아침 바다 뷰가 예술 그 자체. 아, 이 모든 것 지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요. 물놀이 신나게 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또 소시지, 비빔면까지 끓여서 고기랑 곁들여 먹으니 여기가 천국인가? 흡사 천국일 겁니다, 거기. 아,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여기까지는 무리인 훈디. 그쵸, 어제 제가 그 얘기했죠. 거제는 항상 후보군에 오르는데 현실적인 그 거리상의 이유로 탈락합니다. 큰아이 대학 보내시고 부부끼리 단둘이 거제도 뭐 남해 쪽 한번 오셔도 좋을 듯 합니다. 힐링 그 자체고요. 여기서 얻은 힘으로 1년을 걷더니 살아갈 수 있을 듯. 야, 지금 만족도가 거의 뭐 별이 5개입니다, 지금. 에, 너무 좋아서 사연 띄워요라고. 이 아침에 찰랑거리는 그 바다가 보이는, 부럽습니다. 이게 바비큐 탁 고기 구워서 먹고, 이게 물놀이 한 다음에 고기 먹고 뭐 이러면 너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계곡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기도 많이 먹는 것 같고, 그 파주에는 그런 수영장이 있어요. 야외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한편에는 그 번호표에 책상이 다 있는데, 그 식탁이 있는데, 거기 탁 고기 불판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와, 고기 먹으러 가는, 물놀이는 거들 뿐. 약간 그런 느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아무튼, 아, 코코님 부럽습니다. 잘 보내셔요. 멀리까지 가신 만큼, 예, 완전 1분 1초도 잘 누리시기를 바랄게요. 아침 햇살님, 직장 생활하면서 척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 척 하는, 얍삽이 인생. 아, 얍삽이란 표현 진짜 오랜만인데? 얍삽이? 야, 너 너무 얍삽해! 아, 얍삽이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 많이 이런 표현 썼는데, 요즘은 안 쓰죠. 얍삽하다. 사람들이 다 알고, 결국엔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도 응원도 받더라고요. 라고 아침 햇살님도 해주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척 하면 모르겠지? 하는데 언젠간 알게 되더라고요. 예, 아, 반갑네요. 많은 분들 오고 계시고요.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면서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장문의 사연, 또 사진 첨부해서 보내실 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이제 목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예, 스몰 토크 대환영이고요. 여러 고민 사연들도, 예, 보내주셔요. 연차라 2시간 함께 할수 있어 좋네요. 최수정 님도 와주셨고. 우리 파리가제트 님 출첵. 해주로 님, 아, 더운데 속도 안 좋고 호흡도 힘드네요. 오늘부터 할 일이 참 많은데 잘 이겨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뭐 열대야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밤에 좀 숙면을 취하고 좀 이렇게 비워내고 다시 아침 상쾌하게 열어야 되는데, 그게 요즘 좀 녹록치가 않은 나날들입니다. 예. 그래도 오늘 목요일이니까 주말권이 다가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상점, 이곡 듣죠. 새 길이 되신 예수.

히즈윌 감사를 선택하기 피처링 안혜진이었고요. 최선배 역시 목소리 남궁송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목소리 상점의 새 길이 되신 예수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척하지 않아도 되는 샬롬 CCM 내 마음에 휴식처 제비꽃님도 와주셨고 그루터기님 아들 고등부 캠프 데려다 주려고 휴가 내서 본방 들으니 아 아침에 들으니까 이런 느낌이군요. 저녁 6시에 재방 듣는 것과 확실히 다르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예, 생방송이 주는 어떤 그 호흡 바이브 이런 게 확실히 있죠.

긴장감. 고맙습니다. 그루터기님. 뚠스님, 수원 영화교회 초등부 여름 수련회 해요. 장안대학교에서 진행되는데 아침부터 아주 후끈 뜨겁습니다. 남기셨고. 닉네임 기대님, 군산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주님의 은혜로 하트 두 개. 예,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뭐 휴가 시즌이기도 하지만 또 캠프 수련회 성경학교도 많은 전국의 교회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만님은, 훈디 전 올해 휴가가 없어요. 여름 내내 출근해야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휴가철이라서 지하철이 좀 한산합니다. 예, 여유롭게 앉아서 샬롬 CCM 들으며 출근합니다. 모두 모두 샬롬 하셔요 라고 우리 미성님도 와주셨는데, 예, 그래요. 떠나신 분들은 또, 예, 또 시간 드려, 또 돈 드려, 또 휴가 사용하면서 간 거니까, 예, 잘 누리시고 재충전하고 돌아오시면 좋겠고, 또 남아있는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예, 우리끼리 서로 으쌰으쌰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닉네임 바다님은, 요즘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 중부 지역도 덥죠. 근데 남부는 어제 39도, 40도까지 올랐대요. 저를 포함해서 좀 우리 고령자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면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더위 다들 조심하시면서 하루 잘 보내세요. 남기셨는데, 그쵸. 예, 지금 장마도 끝났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온열질환자는 지금 막 속출하고 있는데, 이게 막 39도, 와, 사실 대한민국 여름이 너무 매워진 것 같고, 근데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이제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례적인 게 아니라 여름 되면 뭐 38도 때로 40도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 이럴 때 아시죠? 그 작은 우산, 양산 같은 거. 예. 그거 쓰면은 10도 가까이 체감 온도가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예. 외출하실 때 꼭 뭐 작은 우산 같은 거, 휴대용 우산 가벼운 거 이렇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사랑님은, 훈디 저희도 휴가 중입니다. 지금 울산으로 가는데 아내는 지금, 예, 조용히 곤하게 잠들고 있어요. 예, 문경쯤 왔습니다. 근데 하늘색이 너무 예쁘고요.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들려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지금 어디 잠깐 정차하셔서 쓰신 그 남기신 거겠죠? 소리사랑님? 예, 그래요. 울산으로 또 휴가 계획 세우셨는데 잘 또 보내시길 바라면서, 위러브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만나월십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영광 가장 높은 곳에였고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하이어 그리고 위로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소리사랑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델라님도 두 번째 출첵 남겨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남기셨고 프리지아님은 7학년 복지관 방학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훈디 방송 듣는데 아, 이 시간이 너무 좋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팅 남기셨고 안젤로니아님은 훈디 저희 딸 학원에서 아이스링크에 스케이트 타러 간대요. 완전 신났습니다. 이 더위에 긴 팔 입고 가네요. 크크크라고. 아 목동 아이스링크 있는데 목동으로 오나? 아니면 잠실 쪽인가? 잠실이 더 크죠. 저는 그 롯데월드 안에 있는 거기만 가보고 이 목동 아이스링크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예. 아 여름에 스케이트는 아, 너무 시원하죠. 저 대학생 때 한번 가보고 예. 아, 그 약간 갔을 때에 약간 그 냉기가 있잖아요. 그 온도도 낮고 아, 그 서늘함이 또 생각나네 갑자기. 예.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 학원, 태권도 학원이든 뭐 이런 학원들에서 이제 방학 맞이 어떤 뭐 체험 학습 이런 걸 많이 가요. 예. 수영장도 가고 또 이렇게 스케이트 타러 아이스링크도 가고 재미있게 안전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놀고 누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우님은 저희 아들 포함 60명 정도 되는 관악부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대회에 참가하러 아침 일찍 포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또 좋은 추억 만들고 오길 바라면서 안양 신성중학교 신성 윈드 오케스트라 화이팅이다. 저희 아들은 튜방과 그 얼굴까지 가리는 큰 악기를 담당합니다. 창호야 화이팅이야 잘하고 와라고 인증샷까지 보내주셨는데 와 이 튜바 진짜 크다. 이 무거울 것 같은데 금관악기 튜바. 그래요. 이거 뭐 폐활량도

부어야 되나? 좋아야 되겠죠. 우리 창호 화이팅! 예, 멋진 공연하고 올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뷰티풀 데이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